0: 的节前期的可上这个些发展，相亲的人被对通投诉，千里猎空间泥巴突然这个动机里，对通参与个恰的节，那可能是跟的人格区别呢。没错人把门扎不认为呢，常德的节参与个恰的别节里，现在没对通参与个恰的那个价钱的动因格区别呢，人格的节，现在们还去朝廷猎空间监控了下些的，前村还比干将就比下些能力下些的下节里。
1: 对通参与个恰的长子渐渐年数能够具备呢？长期参与个恰的节，学弟历史的提升等等的。长期参与个恰的节，人们的恰不跟得了动机的。对通相似的，学习的才能级别应该具备呢？多了某个对通相似的学习的才能级别，扎着几提高晋升的等呢？学习的才能级别是等团队突然的动机的。对通参与个恰的节，同居的年长节能够具备呢？
0: 学问个就叫简素的短处的不些的，参与个恰的了通空年长个年长处的不下节的，对通参与个恰的节彼此等，一路都认真些别个觉得别呢，参与个恰的了节彼此些不些的等，对通参与个恰的节可以个老保证不是很弄下节的，个就是恰的些里稍微单把点呢，啥个你说说等内空说些，对通投诉的，老苦就下边恰些能等就给行。
2: 아름사니저니로샤바접등사투시베라송진시디아데통톱시가믹들랑신당파니랑신토른다고동기디님데훈춘냠뇽당아접톱장봉콩돈시니차브조고차들랍히네니아남바브성보정기 다리에지디다가터지중샤와베와니종와마루르랑중클라세코종근통체등졸른돈
3: 总之，这么些不是大事，我用汉坑个，也用这德克特的吉凶来着，不是等相亲用个什么那个你家，下位三头做人这些些个，详细等投诉，出等的对等，对抗这个正说案例的可个接着等，相当重的了个啦，连个那过这个南木西边马斯，连个接才着等，用这不接低级了单克的些的，德克特的吉凶下位，刚刚三五用话等，短缺了个不些不是，干能些。 德克的吉凶个个人事，我们满足的打开了当然些。在各种个清仓、泥车泥东个夹夹墩墩啦，那顿空里当然三这个心里，地当个南巴根的，而且是十多塔楞，格么利用了些。我这节就已经跟那上楞等个，就已经那么个呢，满足了咱们这些边，减少了个这些巴等，拉破前江等，先看等人家开始不下个，定江西巴，得开了墩墩才是才没巴。
0: 로켓전통치 초르군 샹친 아람들은 고금 주지 샹친 초르튼 아대통 아윤 한킹 당냠데 초르군 샹친 진게는 아람들은 잡친 토머 야르시시비 레쿵 당 만더 샤르가 데르비 초르티 셰트 담범 신디 잠 샤르가 데르 추비 네스 당 샤르가 데르길 피체적 샤르기 능튼 데미 샤르가 데르비 지름수 카슬럽 제디 아람는 하모니 히르토당 타그추 진니 바 짐토르당 샤르가 데르길란 게는 아람는 잡친 촐 아람들 잡친 토머 히바당 디토다 야르시시빈 접든 나회당 토미 나회 양나 아름늘 국내 가친 지요라 아름늘 하모니 히바당 하모니 타글럽 셰브르 피지 갈친 적빈 레쿵당 머게레 다동 한지 초르든 레쿵당 슈그선비 셰브셔 찰른 레쿵당 디 레진 머나 손데 셰트브다르나 아젤 급지 다체 베디 상스툴 토비 레쿵당 머나라 플러숑당 훈툰된 밥속지 리르키촐 훈라 삼지 스노아인
3: 而且，科技大切别地，上个季度的投币没拿了。从我们相亲节一路的课堂，养那雷空机，皮质个内斯达的，没得通气啦。下个气托哇，阿个的出行门得话言。年轻人，手背三只小菜松，连城的总这个八万的家当，总这个安克瓦松，那么才让当做木吉的达克瓦西路，吉达克瓦，俺这才让当松那么人亲人。初期他们当参观家，你几千那边，俺们的准备。
4: Chal sulh sonbi gazishnin mali ba. Javshin charvi

0: 잠릉 리그비 콰양승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 아유 심코나현 비 지르크 드가젠
0: 알랑둥 잠릉 게지
1: 아망 투르 흐테르 므근거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심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랑 무
1: 알랑둥 잠릉 르제지
2: 자시 덴비 년근 쪽분아바 최초의 모인나 통대야 랑종 잠릉어진 치치피레첸능 나치체남라 동아 가정 특비시피 잠릉 기서제비에 중 저거 고종지바 멘테테 통지엠비 최치 티터셈버 가세시
3: 다양타가툰라 아르조피에리나야 다하르라 마르타 츠르라 지그르티야 Yang a tsar la rang a sim la chigirti Yang a rang sim rang o ma shi ri na Yang a nkorn di ag nam to a rang jin a chigiri la Yang a ni tang jiwa a ri kwa a ri xam Yang a ni sa a te la an jiwa a ri sir Yang anjawa tila arikwa ariseraya Yang arikwa tila arangasim ariseraya Yang arangasim rtungwa tangzan chigayanaya Yang arjimila osil chirki ringaya Da tangorazir ghaptang chigandraya Yang gani wa akhchung rung chenpa urin jaya Taksim bar jam tsun chitang chigin tsunya Yang gajani ir jam tsun urtavir urin chilaya Yang alhagan tunyamu urtavir chigin chigaya

직송 때 캘린이 주고 캘랑이 시장차이 저기 열디 담주 보라는 건 있어서 송스 니만디 시르닌 가르무 년종가 나간다라 저기 흥응그 가도르진 칸로 미트르와 간지 워모 상침 소모고 쏘이니 아워모 선보디 르젤룬 담질라 자칭라 한숨 쏘고 익서르튼 르지아 침밤부이 니마르 간칭게 디데 간침 워모고 세마 다는 드그노고 디촐만 사미 상침 소니 알라이 워마 우든데 저우 상칭게 시간 부당이 토스피 시알모 와르마다 존이 칸록선보 남칸 퍼송스 알랑 그흐빠트 담치크 남카라 그즈크 토그난디 하워모 흐삼부 남카니 가당 쿠르젤레 칸치 워모 산치 마티 시라란다 랑나스

0: 릴릴 람뚱 쿠짜무 람니 체라 카프슈고 도이칸
1: 릴릴 람뚱 쪼무 쳔니 체라 산더브 쉔칸
2: 릴릴 람뚱 냔무 응아끼 체라 샘큼 쩔칸

0: 시간 디제레.
1: 새롱 다모시. 얼굴은 마루에 놈을까. 얼굴을 채속 년다 있느리.
2: 얼굴을 차티 아니서둠. 얼굴은 차티인 조브르솜.
0: 야, 다롭지 주소너레. 르마, 아리마 유엔조리.
1: 새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소나 소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러 드글름 서송실 어댄지 기샤 샘서송

레이스링게 산크나 예트나 치바르 근는 자름 치그트그 단데 자름 라싱칭 너무 코르자 가스 주는 자간 도립샤 주드나 자름 치그트그 한탕 삼친 예그당라로 와르크데 시티오나 데가 민카 종가 한탕 삼친가 시나 데와 요소 와르크데 존다 땅에다 자름 치그트그 능고 송고 그때는 디 와르크데나 람징데 제체던 거노 싱그 람데 지 시그수 시그노 찬데 제게 좀 망아요 그스 티안친 석버로 줄 도라스 과단디 와르크빈다는 자그 티안친 다 도반 틴세 거노 삼친디 라큰 존 와르크데 능나 양담데 시그수 시그노 이든로 똥크르크 방각 세고노 와르컴드 샤포샹세고 대완데 던담오 와르컴드 나영 지도놈 거즈 카난다 와름 거즈 카난다 영 대다 선데 요크다람다 시그수 세고노 찬데 지게 망아 요케 단이 르모니 하라 차랑한 거간 조수 와르컴드 세진란다 대안찬이 고나 영 공호 중거 동박 삼친 아니요수 와르컴드 세진란다 딘초주 돌란 중거 와르컴드 게 영 아윤다른데 세진란다 너나 지도놈 거즈 카난다 와름 거즈 카난다 영 대다 선데 요케 티첸게 숑다는 야마란 용크가 번다 마긴 자브조라 동트르크니탄 롱크르코런 조주 하쟁가 치게 다음에 여러분 이 지금 쓴 거와 근된 선이 나인 강사가 턴이라와 소가다 체코가와 근들은다 세긴란다 텐토 단디와 근든 나영담도 즉시 소시에코노 찬데요 그니가나 끝내 좋지 않자고 마치 삼친은 통한 거로 강조 소와 근들이 한다나 쳤던 게라 좋지 좀 세코노 다는 콜라스코 야마란 조근 지금 메니 다스 잔산이 하라리 공조나리 공내 잔자오나 여러분 나카는 조고가 대한친은다 조세코가 메슈코코와 근들은다 세긴란다 텐토 롱고가 프르마 동원이와 요소와 근다 세긴란다 단더 나치 도는 거스 카나라 바는 거스 카나라 인 대다가 한선다 담 녀름 말 갸름 동다리 다치라 니가 카나라 주 자르마니 역치 그 제가 아르컴도 상리 이슈 아르컴다리 단다 주특거 중고 호카 인다는데 세긴란다 틴토 특거 중고 낭라로 요소 아르컴다 세긴란다 틴토 아르마스투케 아르컴다는데 틴토 차다로 아르컴다는데 틴토 이슈 동치르컴 라치 삼바 요소 아르컴다스 과 틴토 낭칭가 가 조롱가 그 프나마 니와라스 과 단드르나 다치람다 지 식소세고노 차 프름라스 과 냥데라 영치 식소세고노 차 단다 무 차한다 지 마요케 대체근다나라 디가 사시급 싱고 사시 그다르득 데이키 살가르 지옥 대신게 데이터가 디다든 예 데인지 그놈 거거는 요준다잉 하쟁가 개치게 덴토 제르마니 역치가가 와르컴데 손 마득 첨손이 첨을릭보 카프숑다 사리 단데 손이 쩨뜨가 주었단데 나 고르문 하라 주고가 단디 와르컴데 손아 주었단데 람뜸글라 칸인 손 소르글 람뜸디라 칸데 손이 저 단데 제르마글라 칸인 손 남다 저 식수시고노 찬다 하쟁 마요 그 속에 쩨근던데 와르컴데 엄 콜라스 거다 치와 라스 거니 속에 쩨근던 거는 요건 하쟁 마요 칸 대체 대등 식이라 니가 나가나 주다 예쿠란 요건 가지 라살라스 거니 온나라 양 람뜸다 들기는 요고 대체 그 람다나다 엄 콜라스 거 하쟁 마요니 너무 찬데 속에 대등 한데 단디 와르컴데 남다 저 식수 소셰군 찬데요 그세고케 더니톤 디 와르컴나다 마득 첨송다네 조 첨벌레바용군 와르컴데다 잉 람뜸글라 칸나나 양치카르 코친란다 딘토 람다 즉 식수셰고 칸나라 다 너무 차라스 관데요 그디던 한다 조 첨벌레가 종 톤이 잉 하람 르트런 요소 람뜸나 칸나나 잉 람다 즉 식수셰군 찬데 즉 망아 요세고케 단디 와르컴나 조 프름다스 관음데레 요고 단다 너나 즉 로그메 친난 단다 무 차라스 관데레 요케 대칭 디 와르컴나 야마란 용칸가 뻔다 츠마기 자브조라 땅뚝니 탄 롱커거는 요주 하쟁가 치게 Tani jarum ani yudang gatung ne malinga warkum dagam dola zungam khanmar tongdir ka warkum dani chang nam sejin danda ti han chen chum dola ga warkum dani yaram mayeng ga warkum da sejin danda ti tang ro da tang mayeng ga warkum dani yara chekulu ga warkum da tong ga cheku chen chang ga cheku warkum dani da sejin danda dan dam warkum dan dam da si su she kun chan da ma yo kem da chi ra ni ga da kan da jan de da shang chung jeng go sho dan de shang chung chung la su kun de ga yun da ma te de wa se kun warkum dani har chak ga garang ju su warkum dani yang dam da chi su she kun ni dan dam 못한다 요소도 지금 아니 그 나간 저 착간이 좀 다던 영하랑 고록과 남뜸대로 저 많이 이던 동달이 다는 더좀 나는 좀 다던 남성의 제체 통건 너무 찬데 요캠 대체 그던 디와 근데나 다 영담다 지금 식수세군 다 찬다 하정 마요 대체 그던 디와 근데 야마란 좀 그냥 본다 성막이 니버다다 잡조라 땅 뚫게 탈랑 걸거죠 주 하정 같이 되던 한다 디가 이렇게 만나 건듬 다르다 롱클라스 거 된적 거는 주인데 특대라 같이게 Tintu janam samachik tika leong kani gongho warkam da ta minhe zonga guanxin zongdil ka warkam da sejin dan da zombo chong se kuna yin dan da sejin dan da Tian jan hua zonga xijia tang se kuna xijia tang ka warkam da sejin dan da Tintang tanda stong kuna yara taka kaapshung da sejin dan da Tintu taka ni hara yin dandi bakatin yosu warkam da sejin dan da Tani bakatin hara gongho chalangan gaan yosu warkam da sqo da Ndirna lam da jirkar ko jindam hachang maa yoni Tintang tanda bakatela sqo ndirna arangani sabdung

0: 공돈 라그터 돈 출시대 아르그니 젠당 장도고 젠 냠디 젠지 제시고서 진충샤기 바마슬 사르토 라진 당 네트 라진 제 찬틀은 거거줄 시 그 체르 동기 바당 돈리 제망자 자튼 시 그 체르 동와 제스는 드게체 조스는 리링 페이지 흐친 동와 당럽 젠거 돈리 마 라근 조근이는 강 즈그튼 지시대 비슨 도인 페이지라 글니 사와조기 리창 도마르 달린 저승 아치위 조리 대초 차이 공서를 폐입돼 캘리그 리군 폐지 수준 참지 등 달린 중치르제 저승 조리 폐지제 년실선 지그튼 시진비 저승 등 폐입돼 시엔지르 랑숑 소랑 아젠든 저승 수고 저승 조트는 니츠라 지른절 공기 세르스는 저승 조트는라 르그슬은 도와 등 가츠가 제와 서르는 아른 통 도와지제 차치 담바던 Kelly Sartul Shapi, Gorni Lakhinandi, Gurzi Larsil Shimjig Sarpijin, Gurjul Jemjuk Satungipa Marsil, Larsil Shang Chabadan, Nyam Yung Pensum Tobi, Larsil Kanzin Badan, Tony Zoa Kritik Sochung Shiti, Rantan Sartul Shi, Ning Halin, Tora Tungi Badan, Lenin and the Kir Sartul Tang, Tonzi, Sharshiji, Rumjig Rumperlati, Ni, Tomra Sartul Tang, Tomra Neteshegi. Darin zhizang zhuzhin liri ji zhizhun zhigqie zhuzhin liri gan pejie tungwe tal mangzhe chung lagbi. Jachin dintil la dambur amgi ba masil gaxi chabkung se muntat gaxul shepar amgdi. Liri gan nangki ji samlu jiri dang nyamli la khinan di. Nguntun zhuzhin liri gi chuk harta gi tulgi ba masil zamlang zhizhi dinzhi zhizha chunggi. Jawi zhuli di chuk darin nyangdil lundun cayu gong se re. Li Chengge, Nyang Lu Deng, Duan Nama Zinjir Suje, Zhigqi Shibzu Nitsi La, Jilun Zal. Korkang Da Pepe, Nyang Dil Njern Zhongge, Nuan Hu Hongqi Li Nun Deng, Zuzhen La Zigxib Neng. Kongge, Nguan Tun Nyang Lu Suwa, Zersun Zhigqi Ji, Yaqib Ji Nikung Deng, Tuan Li, Canzil Dinjig Ji La, Duan Hing Gachin Deng Ba, Nanji Deng. Canzil Sartul Deng, Tuan Li Sartul Nyamdi Deng Sibxi, Ke Cher Deng Ni, Canzil Jimri Gengjuk Gi, Rangjir Shegi La. Sarsum jingul shenni deng, shibli zhoshin shenni cher deng de, nyangluk lagzil arab sarwa denzhig ngang goshul she per kanda tunggi. Li Chengge dandun, dangrib jangga tunli ma lagan zhigishin she per, sartar tunli deng, mang tunli soshung deng, jachir tunggi ba masil, sojin tunli lagjir deng aram prayang shegi. Zersun dornam zinjir zhigchi shimjig sarpil deng, tunji je njewil tunli je bindag panchil tal mangzi rangzin je nipa gashin deng la. Zhangrig lagzi ji nisul la khinani, cadin ji sargir rinpur la kanda tunggi ba dang, korig songshub dang, ninji su cadin do dham jetam da tunggi la, cuantag rangzin ji lagzi la rikchi gajin kagchig togil shi di, shukhang zhanzul ni ba rinche mebar cher tunggi. Li Chengge da dung yilngi ga lagzi la mernar samlu jiri nangwa masil, kocur lagzi wi nyangtub darpil dang ni, kailin peji dang yakim zikchin la dukhin bagi bi gama nang, wujin longga nyamda dukshib shi.
1: ཁྱི ཕྱི ཁྱི Tokori Zongli, Jingmingxi, Mongolar Jekabji Zongli, Wuqi Arli, Xishanji Zongli, Sipa Yichibji, Langshtanglashi Jiri, Jelikubdang Sakilar Gibjilagni Tumbi Sikzhungdang Zongli, Rizhung, Hianjurji Lirgji Timi Chirtung Danjalag, Langshtanglashi Jiri.
0: Sati Kab Jujibi, Jayung Ayung Hankanga, Juxi Jinsu Tang Agniba, Tsi Nyerni Nyin Beijing Dadi, 中共中央恰似聚集集啊，借用是这个主席王沪宁个，共振在把马斯了松懈呢。连锁列接受书记习近平个年底节松懈了改进党，在本改进节共同的集中党投中，拉个得是。王沪宁个单独呢，习近平个党这个公办的党多不起了动画党，也可不多不起了动物了，俺有一节多宁改进党，也能跟在本多宁改进的党啦。 习近平个提出啥比中期前期节，正说让那个节工被出了，没个时节国内改进的牛逼。习近平个党这个工吧，罗布中党那个得党是不下节的，没得得跟得了党呢。罗布中个盘这的，没门是这节我为当年人穷党，且顿专门立空节，内办多份不了干了些吧。等等个节可不节，这位林根那么个呢，干出政治不下比，给出了内党，下比盘这托个问题。 这就是说习近平的电动战个还能不能腾出的下话也不值

0: ཁང ཁང ཐག་ཐར་ཅིག་ཅུང་གི་གོ་རིམ་ཤི་བར་མང་ཚོགས་ཀྱི་ཏ་ཁལ་དང་ལེན་ཤི་ཏེ་ཁོ་ཅུང་གི་ཁྱིམ་ཚང་ཉི་ཆ་ཉི་ཏུང་ལ་རྒྱབ་རྒྱ་དོན་དན་ལ་ན་ཏུན་ཁོང་ནི་དང་ལེན་སར་དུག་ཐབ་ལམ་གམ་ལ་ཡོང་རིཤི་གོ་ཚེ་ཅིག་ཇོ་ཡི་གི་ནར་ཚང་ལེན་དང་ཇོ་ཡི་རམ་གི་མང་ཚོགས་ལ་ཚམ་ཅི་ཤེ་པི་ཅེན་སུ་ལག་ཐར་ཤི་པ་དང་ལ་པོ་ཆན་ཅང་དང་
1: ཁྱི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རིམ་ནིན ཁ་མོ་ནི ཁི་པ་དང ཁ་མོ་ནི ཐག་ཅལབ ཞེབར ཕྱིཅེ ཁལ་ཅིན ཞག་པི ལེཁུང་དང མ་གེར ད་དུང ཕན་ཅི ཆོར་ཏན ལེཁུང་དང ཤུགསན པི ཞེབཤར ཚལན ལེཁུང་དང དེ ལེཅིན མར་ན སོན་དེ ཤེཏབ དར་ན ཨ་ཅེལ ཁབ་ཅི ད་ཆེ པེ་དེ ཟང་ཏུལ ཐོབི ལེཁུང་དང མར་ན ལ ཕལ་ཤུང་དང ཁོན་ཐུན དེན བབ་སོགཅི ལེར་ཁི ཆོལ ཁོལ་ལ སམ་ཅིག ཏོ་ ཡིན ཨ་ཅེལ ཁབ་ཅི ད་ཆེ པེ་དེ ཟང་ཏུལ ཐོབི མར་ན ལ ཚོར་གུན ཤང་ཅིན ཅེན ཇེལུ དེཁ་དང ཡང་ན ལེཁུང་ཅི ཕྱིཅག་ ནེས་དར མ་རེ ཐང་ཅིག་ལ ཤ્યારགའ ཆི་ཐོབ ཨ་གོར་ ཆག་ཅིག་མན དེར་བ་ཡིན
0: ཉན་ཁལན་ཅེ ཞུགབེ སང་ཅིལ ཤ་ཚར་སོང ལེན་ཚན་དེ ཙོམ་རིག པ ཝན་དེ ཅ་བདང ཙོམ་རིག གང་ཁར་བ སོནམ ཚེ་རང་དང ཚོམོ་ཅིལ དར་ཁལ་བ ཤིགལུ ཅེ་དར་ཁལ་བ ཝང་ཅག ཚེ་རང་དང སོནམ རིན་ཅིན ཡིན ཚོཅིལ ཧ་མོ་དང ཚེམ་གུན་ཅ་ཉི ཅེ་ཅན་ན་བི ཉན་ལམ་དེ ཙོམ་བ་ཡིན ད་དེ མོ་ཁི
2: ཁ་ཏམ་ ཅ་ བེན་ པ་ རེ་རིན ཏི་ཅན་ བོ་ཅ་ཡིན
3: དེ་ཅན་ བོ་ཅ་རེ་རིན གང་ཅུང་ཅ་ སེ་ཁ་ཏམ་ ཡིན
4: གང་ཅུང་ སེ་ལ་ཁ་ཏམ་
5: ཡན ཟ ཤང སེ་བེ་ རེ་ ཁ་བ་ ཅན་ གར ཏན པན ཏོག ནམ་པ་ དང ལོང ཏན ཏང ཏ་ ཅིན དེང གི སང ཁུན ཧན ཅེ ཁ ནམ་པ་ ར་ ཁ ཁམ ཟང ཨ ད་ ཏ་ ཁེ ཅག ཉན ལམ དེ ཇོ ཅིན མན དེ ང ཚོ ཚོ ར ཁུན ཡང ར ཉན ཏིན ཁ ར ཁ ལོང ཏིན གི གང ཇོང ཤ ལང གི ལེ ཚན གིན དེ རང གི གང ཇོང ཤ ལང གི ལེ ཚན ལང གི ཁེ ཅག ལན དོན ཟིན དང སོམ ཏིག ཤ ལང ཨ ཁ ཟང ནམ གིལ གིན དེ རང གི ལེ ཚན ནང མང དོན ཁམ ཟོང དང རེ་བེ ཁ བ ད་ སེ གོ ནུ གོ ལང ཞ ཟ གོ ཏི གི ད་ ལ་ ཏང ཡ ཤ མ མ མང ཚོག གི མང དོན ཁམ ཟོང དང ཞིར ཟོང ད་ ལ་ ཏང རང གི ཐོབ ཐང ར ཁེ གང དེ སོང ཅི བེ གོ ན ཆི གི གོ དེ ཁ ཁོ ནི ཁ བ ད་ ཟ གི རགས མེ ཡེ གེ ཡིན ཤུ ནེ གི ཆེ སོན ཧུན ཡེ ཟོན ཁམ སུལ པེ ལེ ཉིར ཁང གི ཁམ སུལ པ རིན ཤིན སོན དེ ཁལ མ ད་ ཤེ ལ ད་ ད་ ང མ རྒེ དེ ནི སུལ ཁ ཁོ ནི ཁ བ ད་ ཟ གི གིན ཞོ ཝེ
6: ཝེ
5: ཨོ དེ མོ
6: དེ མོ
5: རེ ཐམ སུ པ རིན ཤིན སུ གི དེ རང ད ཤ བ གི ཏེ སང གི ཐོ ནི ཅན ད ཏང ནི ཡོ ཐི ཅི ཤི ཤི ན ཡིན
6: ཡ་
5: ཡ་ དེ གན དེ རང ཨ་ནི གི ཇོ ཞིན གི ན མང ཏུན ཐམ ཟོང ཏང རེ བེ ཁ བ ད ཟིན མོ གི ལ ཞི ཟ གོ ཏི ཤི ཡོ ན རེ ཤུ ནི གན ལ ཁེ ཡིན གི ན ད མང ཏུན ཐམ ཟོང ད ཞིར ཟོང ད ལ ཏང ནི ད ཉི གི ལོན ད ཏ ཁ རང ཨ ད ཇ གི གོ ཁ རེ ན ཆོ ཁ ཏི ཏོ མི ཟི རི གི ནི ད གི ཉི གི ངོ དོ ཅི གི ད མོ གི ཤེ ཏུ ཤ ལ ལ ཏང ཁ མ སང ཟེང གི སང ཨ ཏོ གོ ན ལོ ཡི མ ལ ཚ ཁ གི ད ཇ གི ཏ ཤུ ན ཚ ཁ ཟི གི ཡང ཇོང ཏང ཇོང ཅི ཡོ ཁ ཟི ད མོ གི ནེ ཚ ལ ཡིན ཁ ཁ ཁ тана натын датага чатана не гэргэ рүнг кэгэнтэ сончип чигэн андгэнина тика кунэ чи кавдазгэна
6: оре тан дэгэ кунэ индана ани цэг цачи чуати дэнда я мантын гэ чманга куно та хуэн жона цу мантын чэнжэн гэ та жа чэнгэ дэнкэн дэнгэ куно ра дэхэн чэг та нитэн гэ жа чэнгэ дэнгэ куно tani nang tsukla gani da mo nyuk. Todong uchi da mang tunggu, darangga gancha de zanui gu nung dikku nung chikshay na, jiyin da na da AI gu ngoji gu gazi. Ngoji da dang da, jajara da je da dang goyong gu kutunggu nung. Tani arangga ge gu da sangwara de dukzira de tunggu nung. Tani da na mang tung chenshung gu duncha stongzi la, da simchi choni div tenka da su na, ta rang shung gu nizin da na da arangga sangwara gancha de yu uz gunch. Dendana da sangzira nyegi dege songni da de dolga de jen bashi hogeji dege na da che tana bana chuju da da rang go khegong de da dogja da dang na me chuo de ni ja chung de thank you da rang go chua go da de dang hong ju chen na chu jen ba gi shi mun ju ju da ju nyegi go sangwa go kwa na chu da shang gi na chu dian ji ge rang go ge ge chan chen da cha ma go yang da de sangwa bi jiao tu mo dendana chungtara songchutatik dendana ni jemba ge da daru ge chanse jang de kuda da ta khunji na ai ji astena de da ni ge mo ji jina da tani ta jemba ge khera te lemu i da da ne songni ta ni ang ge mo shi ra te zi da da ne songni gur ge gun no ta ha jang ma ge dian chi ge arang ge chim chung ge da sang wa ge da chi chan chen da dian chi ge da chi Lugyan da tumugu nongtun da tulgu ju da taani, da sung zhenpa kagunu tumu nongchi yu manga. Dehin da na ya, mangtunggu da chumchung tungsa tongzu la, sumchu susum diga tanka dehin da na, jachunggu da yitua hayu da taani, zhenpa ga sangwaar di anyela namachko. Dani, sung ni kukhtayi namachko. Zhenpa da karwa nye namachko. Dani, zhenpa ga sangwaar gu da shanggara da, da sung chabzhuga namachko zi, di jachunggu tanka sawi yu nish. Da gong ge sha chen de cha ma yu dang na de yang ren ge dan ji zhen ba ge sang wa ge da gong chan de sheng zhu ma ye de dang ni da song de chi dong gu nu sha chu de le ge da ren ge ra de ni ren ge yu ni ge wo dong ge chang chen da de ni ke zha de ni ya man ju gu nu ge da ju lan tin da de ni ka bang zhong de cang ma da yang meng dun chen zhong ge den san dong zi la da sim zhi shou zhi ge dan ke yu nu da lu de zha Tani na xe te zhen ba xe de dang ni, rong shung ge nying yi jian zi ge to tong zha, de da xe te nu gu chan chen lu da gu, rong ge chuk chen zi gu ma jio de dang ni, cheng ge gu ni da chan chen de gu to, di an chi ge zhen ba gu yi ni, ni cong ma xe yi ju, den dang na ya rong gu, ni ge ge chan chen de yang de ba zi zhung de gu jia cheng de yang ge da gu. Gong ge xa chu nir gu xe yi ca chi den dang na ya ni cheng gu, ri yu ten de dang ge da ge den dang na, rong ge ni cheng chu ju gu ni ka yang xe yi ju ba. Ni chung ni tani xe na jing dong na ni ge ge chan chen de da song ni dong ji dong dong ge ni do ge den dong na ya ni zhen ba ge chan chen zha lu ga da zhen bu yong ge ju de ni zhen ba zong de ni den dong na yang qing tong meng cheng geng yang de na chen zhen san zhe ge no na yang thank you no zhe na da ji zhen ba ge ya man ju gu no lan chi ra de ge chan chen de ang a ji yan qie dian qi ge da ren ge cheng ge ge gu mo 동화의 연체 용도는 다른 그 니젠바그 찬천도 다도지 당당노는 능이 때 듣고 대한 책은 다른 니동라가니다 닌카즈노츠나 니젠바그 모동도도 AI 제다다니 지구노 대한 책은 깨자드 다소니 니티고 산이라 되나 독보라 되지다다니요 그런 게 손이 고용고 것도는 고모도 랭고노 또 정말나 싶던 거 다 지 소진고 디고 고코통고노 돈이 됐고 샤트글라가 지금 마치노마다 다 그 청글라가 디소나 양 고용고코통고노 돈이 됐고 된다나 다 진토만 청청게나 죽고 진토만 수수캉나 죽고 또 정말이야 서울시 주스나 AI 줄다더니 모지다더니 다 지금 년 통화도 많이 오가지 다 줄다더니 손잼바 고용고콜롱고노 두고 다 ngolakani share sona dodo ta ngol ko tungno sha chuinge den dana shi ge chal chi den dana ni tung ngan chen dodo dan de ko ji de chou yi thank you ko ta jen ba dan na ke de chalen da de da dan ni chu de ni ai go ngo ji go no de ni jen ba ge ke ra zi da dan ni da ji lu yin da de mo go chan chen da de da twa zhu ge den da na ya lu yin gang yu rang yi ji ra ni de de yin da tu ne jiang gu nu ge ni de yin dan de tu ju ni ka zhang qi ge mang dong ge gan chen na zhu ge ni dong ge gan chen na zhu ge ta de ge su na yang pa ru ge chen dong ge gong de du ji dong zhu ge den da na ni dong ge gan chen da na zhu dong ge da 춤추게 하는 거 아득의 주물이 다 망든 거 연체가 나가는 인더나 다 손이 청강하게 득시고 타서 다 그런 채 동거는 샤주 참 좀요 대한치 그저는 채다 위주로 동거는 채다 메뉴 동주 근데 년카라도나 년카도 메뉴 동주 대한 다른 거 득시를 시대 동네 청강 손이 득시나 싶고 다 회나 바로와 그런 거 정계 그 찬처 같은 애니 손 잘라나도 제니 잘라나도 네 마즈거나 다 참았습죠 다 참말고 그 딕셔리스나 좀하고 연계대 장천 남아나 주제대 동에 니디고 단영적으로 대 참아 늦반지 좋나요? 영적인 테네요 늦반지 좋은데 매너지니 대내양 손이 다 상체는 바 그 첫바자 대내양는자 대주대 동에 공특신이 그런 그 천년적도 도시를 할 수 있고 디라가네요 리스시나 좋고 다공니 사정 철치는 딩이 다네요 지 잘름니 다소니 창천라도 전소이니 젠바고 다지 니제나 좋고 드니 냥트라 데네 동노 원디고 그 교회시 주의 대한 진토 멍멍 정큰 거 지 환천랑 전데 노고 교회지야 정말 경원 그 대한다나 농돈 좋지 나 니돈 니가 썩지로 다 지하나니 슈가게 모고 다른 거 다 괜찮아 주고 더 마즈 주다 다니 니 젠바글니다 니 저랑 지고 숨은 거 창천도 도 니동 디엔치고 디쇼라 마르그르니스 다 공고 니 저랑 지고는 마테노고 차진오는다 그 손이 세주가 되고 단디 자케시나 유시정 호거지 디글라가니 쿠이데 다니 다 그 고모 동지고 연구도 자세 연구도 니스고치고 다 제파나 리가게 모가 슈가게 모이신 누가 말거라 아니 찬천도 줄다더니 청개고고네요 손이 니젠바가 모동지 지나마 아니 다 AI가 럭체테 된다더니 안년자들이니 젠바 종이 되네 고무 추승의 연구도 도 자세 된다나 슈가게 모 리가게 모니가 수수컹거 크니 샤츠도 청결을 지니 마마 청강 뛰던 수수컹거 야 청강 뛰노 지니 마마 청강근도 쥐 마마 청강근도 쥐 저리니 쓰즈나 다 슈가게 모 리가게 모 저크거 단 리자 청가 땅칸 겨르데 다니 다 청개그고니 니젠바고 찬천도 돌아가 용니 다들 참 참문고니 외치 다니 언게 용고라도 잔노 된다나 니든 자청거 농거 저멍거 아게거 찬천데 도지당당 노는 능니데 가다노 딱거 다 청거다 천천 내모제즈 지금 다 청강거 청투제 놓쳤으나 리가게 모거 다 저멍거 먹이거 찬천데 도지당 중노 딱거 다 디커전지 다거 디안치거 고모거 잡아 쳤음제즈 다네 슈가게 모거 야 저멍거 니게거 찬천데 도지당 중노 너니 소중노 딱거 다티코존지가 다트 디엔치고 고무차바통 주체당 정말다 공개샬리치고 요신도 정말요 야라지당 주회인데 권선랑진거 다 대냥다 놓쳤나 니게그 잡자 다니 안년자 뜨지다 다니 다지 젠바고 통게고 샤츠와다 베다다나 랭고 고무로도 자치고이도 나츠난데요 통게르스 니게가 잡베나츠고 아니에나츠고 또 정말요 니청고 송취군고 착콘노다고 다다랑 니지엄바고 자나츠고 아니에나츠고 돌가이 톤타즈니 다로게 찬세다 줄다다니 다가는 섬소고인 디안치고 청게고 용고라도 요도나다야 청게다라 송다다니 니등군 간츠나 단데고노도 모즈르덴다나 대시윤양주고 아 늦은 봉캔다나야 그런거 니츠도 뭐 요노시잖아 다 지벨링폰 아주고 양나 청카 드리니 양나 다그 혼주이나 괜찮아 되길라니 겨나 다 괜찮고 아니면 괜다 텐션과지 텐션고 공손도 주다 당니 너무가 년장 자라다 그거 건데는나 나는 그 추치 마터다 당이 다도 그거 된다나 나 습고지 기다려야 되나 싶고 또 청글라 가나요 습고지 기다려야 되나 싶고 관찰된 땡겨는
5: 지지지 ti hanshin ni ta tsuwa ga chun ni nye tsangma ga pansin ta ngokhi ga bar jayig meela da li gurmo jago na danda ti cho talo mo yo tup ga vengki la sukwa ga na tun di ka tali dal tangi mangtun chamzhung ga na geka tonu ga gurchi ga shawa tsangma ingi na tsonzi na ngonsi li yo pab zin ta ta mangtsuk nam ga nyen kan da li chiga ayol go ni na yang na gurmo ga yungkil tip song na da gongti ga dal tangi tom shira chiga len go na ti nga tani galin chiga onar gan la Жи-жи-жи. Карсон дэрэнгэ ронрг мансуға цунгэна та сасайна чуху. Шансаг лагэнэ пансэна та зонгу нэнжанда, тэнэ глагу нэнжанда, тэму янг нансал маа шуң. Ты горымгэ чуна янг гёжа янг маа вали, тэгэ куны, нансал тэму янг маа юг. Тэгэна мантун чумжун дэ жир зона, дэ горны ням жоқса суу гэнгэн онар ганла.
6: Чоттэнгэ цуа чуна чи да шансайна чуху. Sasa 양당이 자사도 그 정당에 고모못되고서는 도모가 찬다나 양청글하거나 양 셰즈글하거나 셰즈 양 진정메고 저등에나 자사라니 그 성사하던 요청하되나 좀마 요청하되나 맞추다나 달라고나 라고는 오세요 유토하고 저 리니즈네요 자사라도 라고는 괜찮아 죽고 성사라고는 괜찮아 죽고 도모즈가니 도모차되나 자고 다디엔 지금 간자도 저거 좀 미워도 이토 간자스나 샤게 디한치고 간자스는 그 한치고 다른 단디가 되어 요소나 죽고 나 무의 회스고 가제 사데나나 다인주 처음에 보니까 오늘도 지었다 양손이 다지 되어 그 고트나 죽고 엔한카나 죽고 또 정말 대빠쇼니 또 지금 나가 티지 되나 샤게 디한치고 알리노 간자 대양손이 상스종 간데 상스종 양도 무고 자살리죠 Demogo ta kenjara ta chiyo, chichu chiyo, se shizi ini zi, yara se tana shal, dulu da jichu hachan ke chiyo. Ta iga loo maa soni sasara ta li taani, gomo ta li chiyo shindani. Ashgini yang kenjara ta me, diyan chiga gomo shindu no, ni tsa yang chi yi thwar ham nan jan jan, dani denga khanga ta me. Dani adewa digo ta chiyo, adema ayon lang kanga yang maa ki, diyan dana ta soni, chanka ati gini, sasara ta shah te goz dana ta, da rangi shuni da... Jasa da li nugu denga da chiga me son da na yang rangu tunkani pankan yu yu denga hachang gu nyinga chigo. Den da na sama yu tuha hakyo. Dihan chigo edema ayun lankan jiri da da ni da ju kichu taipa shong yu. Dihan chigo da ju shangsa zhunga de song ni shi yin chigo. Da sama chang la gana yang denki yu na. Den da na da sama la gani sa wei na shang. Da dugu dun chan dong ma. Niya mo yin da na da sasa na chuko shangsa na chuko da sama yang 지 외주 이곳 타서야 원체 체우지고 그 아직내한테 해외치고 권지기나 자사가 된다나 다지 라카상대 되나면 좋고 야 자사가 모두 저기다 당내 손 상대 된다나요 다 정결 된다고 안고 못한테 외주 되라가야 인카도 치고 야 권지기 자사 타이라가나 쉬어도 지나면 좋고 야 안고 쉬소 주의차 야 손이 자사가 달리 되나 아마차 제크 그 스치다 손나 야 자사도 숨고 시치나면 좋네. 너무 힘드나? 양치 단계도 지. 근데 고모도 신다나요? 서치 단계가 높다고 양치 안 그 외치 주다. 다음 기도 문제 밑에 된다나요? 전부 다 소요. 고발면나요? 손이 단계도 지 주위니 가야 하정치 된다나? 그 자사도 그 모두 처먼지는 어때요? 손에 하나 서 주위니 사오이 더 어떤 단계 지네. 다 고모 되고 나서는 되나나 잡고. 그것도 전혀. 근데 전사 선방 모인다나? 자살로 외치고 있는다나 싶던 거 로마 찌는 다시 알아보나 그 되게 뒤쳐대 군지 로니서 디 다파로 그 구차에 다 조만한다나 로 숨죠 그런 거 로 숨지 알아보는 된다나 달로 청글아 그 생각다 무슨 로 숨지는 날이 남지고 야 로 안아지라고 그냥 되는다나 야 이제 그거 청당가 되는 거다 그냥 뒤쳐도 영어 고모 얻으시는 된다나 그런 게 좀 그래 대한 지금 다지 요즘에 양디라가 요거라도 떠나네요. 외출이 마트 된다나요? 이게 좀 그래 된다나 디라가네요. 시인이 아시마죠.
5: 제지.
6: 그것도 좀 신발이. 어. 전체 요라 된다나? 다때때 지금이 다지 던도 추천 좀 시고 양디라가니 단자 된게 선다나 장계 인간 처 처음 전에. 장계 인간 처 공부 수 신경 그거는 또 정말 영 서울에 된 대인이 되나 싶어. 저 정도 된장 주고 사주 이제 그거 당케 유노 자청거 때 망게 당나 젠바그는도 아니기다 치에 지나쳤네. 당자 때 당나 수 다 가와나 주고 파 가와나 주고 수근이다 큰 여기 그 청간도 올라가네. 된 당나 디라가는 시기는 되나 차고. 얘니 마스 그 자토니 다 알아는 뭐 당자서 요거즈니 또 채용다 당네 지네 되고. 된 당나 또 아는 거 접던 거 아니 차니가 아직이다 당네. 다 덕지야 되구나 얘니. 看能就过看能你等你是不就过所以你这些是一个出单不一就是一个去了是是是等到那想啥就过年等到那样想啥等到那打入个叫可可想啥的个那个那些个总的在那等到那想啥样里等你要从你想到这么的啥东西就进来了怎么等到那样呃打跑入那这个对话那这个都从那个当这个是整个里空那这个都从那个样从这个是那样的说那样 던드라데 요나 추트워지 말아 된다나 다 바로 그 아른게 사그 도코엔다나 양 바로가 돼야 다토이 야나 된자라가 남도는가 그냥 사위 대조야 시까지요
5: 제제제 다 디한신이 당성 다 외물다가 아니 왔으나 나진다 랑 유가 당마가 사사가 더니 기간다 소고니 도무고 교제영 몬트나 라히 숑고까지 도무고 나슬로고모 나튼 도무트가 다 몬튼 참송다 지르잖아 시기득 하시는 그러니까
6: 그리지 된다나요 외메라테 아니 송다더니 다 아름다 사카라테 아니 송소나 메라 된다나 다소니 아니 토라더니 다른 게시라 이와테 용구르 다추 다른 게 사카라테 구아제니 디 소니 청카나 죽고 디와나나 죽고 침소나 죽고 데소셰나 다치 아름 게 사카테 샬랭주라가니 시비치초치니 칼리치네 도모노 수시망 된다나 쳤던 게 된다나 다샹디고 사성견린 자춘 거 당했던 선생님 소치가 당했다서나 다 의미도 아니 송송이 사카다든 메다나 아니 마송공공은 거 대화 유수고 다 데모 인랑통고 다 의미디가 사카다 샤랑나 맞추지니 자춘 거 당해서 오고 다 쳤던 거 상상 맞고 사상 맞고 된다나 다치 인간성의 동경도 주 다 데모 인랑통의 노다고 데모 인랑통의 동차대 요네도 무조리 다야 외메트지 아니 우선서 된다나 아니 마송공의 중성도니 뭐게 요노 사카다지 아스코다 메송노도 무슨 말이 된다나 다그 공기시고노 된 생뜨그나가네 땡큐에는 메체크 다지 외메고 다 튼튼기로도 송출고노 자청기라가 등성아청 아트클라가나 소위요노 외메트 아니 인지기조나 죽고 아니 토소나 죽고 기반 메송나 죽고 아니 스건소나라 다 아니 송소도나 뭐게 사카다든 메송도나 아무게 사카도 지금 아랑아 경주고 라나마 초르진이 된나 자청을 단케라데 요노 된다나요 그 청카한테 줄다 돈이 아무게 청탱케 건데 송주고 탑주에 대원데 시급같이 대원라 그냥 주 같이 다와 사산다 사사 유가제 근데 상사한다 마 상사 유도고 괜히나요 사사라가 회지가잖아 사사 타이라가나 같이 청청라가 청청만 년 돈이나 니가 녀츠는 배워 사오고 도무가 니츠 요도나 야한데 사카타 다도무즈 요 된다나 고아즈나 야 시타디가 언제 자살 라나 케이라가나 야 지가랑근이 메야데다네 다랑고 후크라드라 젠바코도네 니소소테 코이 된다나 지르즈니야 다가 자살 이기디야 사와주데다네 다 니소소노 니고 님 지메노 도모남 생각하자만가 된다나 다야 데모 엔상금 다그 다던덕대 시가 산우다고 부조자이다 다음에 랭하도 랭교 겐치고 다지의 상수 중어드나 어문치가 자사가 많이 오가지 된다나 대손대 다음에 랭하도 랭하대 다음에 다른 게라 자사가 가요 된다나 젠바가 아랑 메네 이디냐 마 야음나 젠바스 그 트구진 얼마도 모젠다나 너무 조제네요 소매는 세네나 세상교 디엔시게야 아랑그 아니 송후 위즈그네요 침송농그 아랑그 사카라도 어떤 부정에 됐던 아랑게 대금에는 어떤 모양도 나요 청카와 송대도에 아랑그 사사도 이나츠코 상사나츠코 디엑카트샤신 다젠바가 바로하고 구나무초 되니 아랑그 못했던 위치치즈네요 디게 청카와 이시시대다네요 디엔아츠코 언제 청카와 디그나요 아랑그 어댕건도 쉽게치고 어댕건도 따르시고는 없소 다 내 마음속 아랑그 사카드나 요노 아니 송수가 자찬하는 게 사카나다 메노 사카 메노든 내 송수디게 데모 인간한테 줘다더니 이런 게 사카 메노가 된 건 얘기가 떠나나 죽
5: 아레디 다영 렌슨지기 주게 됐을 탄타 르간르다 우르 선기나 스릴릭 비 디순데 베셀달등이 다 야시마마 망수가 카사르 게득 다 몬튼 참중 그 거기 히샤 망부즈 모르틀이노데 티지 치시나인
6: 야 돈드마 거든지
5: 야야 타나 니쿠트라히 델르
6: 야 돈드마 데모
5: Rate upon number. Terungalem Sindhi Nanga, Mountain Tamsung Tundi Nuga, Kabda Ziri, Namugal, Jesuko Digi, the Engina, Tamsupa Rinsin Suga, Dikakuni Kabda in Rilla. That Tamsupa Rinsin Su Margaret Sungina, Tier Ginta Shavaga Tesson Cheni, Takoja Chema Chonsum De Engina, Tashul Zinachuka, Yanan Dug Tamsuk Shavan, the Dubuga Cheta, Shuyamar, Jigutangi, the Limson Dug Chandina, and Yingang Huni, Tanin Shi, Tani Tichili Unarita, Yang Nata. 대릉 마르토 마크마 대르고인이나 디슬러 그그토니 레노인다 땅다 렌선데 용스 지그 착그지그니 겸선다 문제리 단 더더버 손기나 몽튼 참중동 델리달땅 땅아스 야시마마 망소가 소아 니그토니 어릉그 캠핑등 레와 요노그 돈등 나츠즈 그세줄자 데가 예십 단이 더 참글라니 지그 특쇼그 달라스고 그 고름 데잉 어레레진다 말이야 참마 서우이리 제실이 Maku sara tani ishi chiga kuwa malun saga changshigde margi chiga kyohui maa zi changi nye chiki mu kyojin damu ziga tig tangi tani kyojin dan digi takib janar sirgin randa damu iri ka sani damu nangyi rangzin dani damu ga kabda tinda tangi tsangma ga nalama mangtun chamzhong tang rewa yonu ga khisha maa zi kabdil inar datukunda gyachi mama mangsuk tawar songe na hinta galngang chieni soa ngi ga choni ta goshuka rangzin hinta chieni damu zi Ta mangtun chamzhong tang deli dal tangi juan chum ga kakurnda ingina yashi mama mangsuk a kabdila tang da ga kakur ga khisha maa zi yin rgila chik anjo razi soa ngi ga choni yin da ga chik panzi ga toga se gu no da ga mayil tawar songe na ra ta nye riri songe na gyoji chema chungsum tanga tani soa ngi ga choni rga kang nama na soa dung to gor ta so chum ga nga tani rangi kipin chazi ga songkibi yoni na rangi toptang chigi songkibi na ndigni na dala soka ga rangi lamka chamu da togda khe gyu ga chile no maartok ga yang yashi mama mangso laki ga choni jan chum ga chiga yinghi en samzi ga yul tar tkba zi mel tamu yin tanga ta chiga chum zizi khe sirgi tamu yi dal tanga chasuk ga choni maaji gindan tarwa chonu ga shashul maa zi ga tawa chongi nara chiga nyukta chanda tang tani chiga kongzi chum tiga khe zi chum ahtiga gizi tamu yi dal tanga shawayang naka nima maa shongo ni tamu zi ta shirtang ga chachum chadili na chuk chachum lagli ya kwa na chuk nda yosu ku yin gina nye zi ga chandang ga gu ni arang ga khepan da rung kheghan da dhugu da chamthin da chandang gu ni songchi wai kyu dhug chile no maartuk ga yin gina ta nye se tang gang zi ga nuk jag chi gu ra chi ga nuk zi jag a tang sir chi gu tamu ga rig ni yin nara maari ta ta wu ga samba jang dal tang chacham da dhugu da yin gina ngin zi yin na ta ngin zin da yin maa zi ni chung no til chan yin nu dala su kwa yin yashi mama maang su kwa chung gina hi gyu khin ta gal chen ni tamu zi ra sam ga ta ta wu chung gina nga rang ni ka san sil chi ga bayin tinga na ta ti rung liyan Sinda jigda kyu gati sila yung thon ta Yashi nyankun namba ga Ta lian sinda zanji nawar nyangna tiji chi shi na yin Lian sinda ngay kechiglan duan zin tang somrik shi na yin Nga kabzang namgil yin Lian sinda ga somrik ngankar ba larga daki tang Tarkil ba damrin su Shekib tarkil ba ghanchak sirang tang su nama rin shi na yin Tiga na lian sinda jima tak choni yin Nga si jatam tang dewa yonu yin na shuk Yang na shikim songkib tang marik tanjil Tiyan shikin yin Mangping ga shawa tang tani Muzang tunzang ga shawar dhim nukh tamgil la suqa mungpuk zig yang matata belchir yul. Tgana tingi tina yashi nyankun chukpu namba ga matata gangzhong shalang ga lecin dala xanji nangvar yang ni tiji chi shiwa tang chab jigda yin gina matata rongri likung ga lecin zhantag la xanji nangvar tiji chi shina yin ya dana nikab gademu yashi nyankun namba la drakhi delog shi.

0: 흥티 용위에 땀스러운가
1: 냥쿠남바 텅디에 땀스러운가 시비 참빈낭 아제치야랑 루제 냥토

0: 야 년이비 두고 총총초 전남바 데모이나 다스타치적 산지 능진반 등이나 초롱의 월급은 챙겨 온도의 감성거나 총치 두소치의 고지시비 디줄 카르마 납지랑 거 나총시비가 체크 타동림친 안지나 두고 총총치에 리트고 두고 보자지미야 다나 두고 총총성마가 영 공성거 와르근데 등스니다 등이 나초 터몽더근 노거 제라 총총 나총시비가 림친가나 시죠 나리와인 레드나 조금 총총 청마거나 조르조르히 십도년자 보자르징그 나왔음그 원마일란드가 등아 럭슬럭사르와즈 천안바냐 줄리야 레드나 칠럭슬럭사르와냐친 마시피야 훈데 렘츠 원마그 초클럭실티 영치르치 중화즈기나 참모레 알롱우나 요노그 조금 총총 청마거 보자르징 등 산데 아치 탕시간 논주이고 레 조금 총총 청마거 자드이요라 윤드나데나 지우근 마디바르영 랑닐인데 저든 미토 장랑영 와 진짜 초진코를 세고 논더라 리드나 데릉 지나영 후자짐그 사르찰럭시크초니 부자그능니 사이 제그능니 데미 럭슬럭사르와즈기 쳇다 고르시요 드나 조고 총총 창마가 십더 년자 후자짐그 탕싱돈 유이 할루등데나 마르미징 가남지르니리 삼바쿠 와비 시어 마시징 카토니리 조아히 리 조고청청 참마고 고뇽즈 리 토탄 요고노고 조고청청 몽즈케 바저 사르챤럭실로 로종이 차자요체르 보우타르김게잉 디진진나 아다 쳔드 강망즈케 간팅거강니 랑게 칼리체피 워트 강망즈케 아 키위제 덤라 능기스 사르챤럭실 체캉 탄지라 소과 망아즈 홀론징고노 홀로 쵸르고노 능기스 아 조금 총총 망아즈 그 젠든 거 남나 아니 할리조노 데치테라다 오마 쟁거 싱아르고 시그 조금 총총 모즈 그 랭가 파클 마이긴디 바파이 코노가 남바나스그리나 시그 냠가나즈리 리 알루팅데나 마르미징 가남브르니 아 남지르니리 삼바쿠 와비 시 마시징 카토니리 조아히 세고노 다 데랭가 럭신덴지나잉 치치 요코즈고 중아 아나르집가루마 마르케라 Nyambi wakajili jambi nolanyar yunga riwayin. Nang gisi alutang dana marmi ching, namjir nyali sambaku, wawi siya masi ching, khatu nyali juwa xise gunu lakshilndaga, ta nang tunja, nang gisi tan tunda chama yukuzga xigitigo. Rianyanyibi chuku chongchong so, shuni pohuzhar yamga tangdi na chongsi piga salim singa nanga, chanchongzga xisimda muzga cheta gojigishiyo, dana chanchong oririga, Dangina Nantuna Radizu, some man who truly do ill.
1: Yes, he's a pity. Lana Mane Kadido, Kadira Makamiki, Juno Mane Jumoju, Jumoka.
0: Yanyanibi, Tokuchonchonso, Nachon Shippi, Gaslim, Singer, Tanchon Tungu, Joki, Dinger Towers, Gachatunjina, Dangati. Joki Dingirga Kalumdani, Lung Jastala Gashionu, Nungis, Silaga Sam Chionug, Tukuchonchong Mongzke, Tamung Maimbi, Sila Nyamurka, Hundu, we come Sunga Tukuchonchong Sama, Sunza by that thingy, Titang Nabak and the Nachong Shippi Gatsalim Sandala Jap Jurtang, Dornang Shanking Chamder, Ada, Losugali, Tanayonuga Girginamba, Mazgala Chikergioner. Ritana da Pama Tung Girgin Nungis Po Jarjim, Tangmaga Huan Yam Shukaguni, Natsuga City Tangmaga, Juntung the Hunduiju, Nungis, Kachugan Juntung the Tangunjuga, Kirk Gastas Chingunda, Gachin and Gangang Chindala. Ritana to Kuchonchon Situna, young Langajestala Gashioni, Nishuka Sam Chioni, Yangna Juki Tingirgan a Tiger Gashisam Kendatayuna, Tiger Po Jarjim and Juajinacho. Tani njina chorang njika shila samchi ta po jarjima karna yang chukwa go. Re tana thangdi joki tiginjirgan nga ta janchin chungdil. Tanda njina kargi yekhil khil janchin chungdil tibi jadul hob chungga ta chanda zung. Janchin chungdil tibi jadul hob chungga joko chungchung chi nyamlin shi nuga shila. Jangma gayalu si la si kononda cheta ko jikshiyo. Tiyanchin njina yang chanda zung argastul yinchu tibi shishchung khanga chuku chongchong chi nyamlan shibi shila ndigami dola si kononda niga cheta ko jikshiyo. 아리엔형님이 조금 총총초 나총시비가 즉 산총이와 티바가 찍는 아영 럭셔

야 니비 뚜꾸 총총소 따따체적거 산지능 진반된 예나 나총시비 가츠크 산총동우 조기 드긴저리인 아리 따나 뚜꾸 총총청마그거 아 따조르능거군이 잘롱숑고나 나치야랑니 근주엔탕더 희주 주엔탕더 후군도이주 디시관 바빠이나 다즐 아 땅아 소토마 청마 어디 텅라 조르는 거군이 잘노 숑톱가 아 때나 실렀다우스가 존재나영 떴다우가 그게 셴닌좀니 아 니와요니 더모즈그 디첸거 대랑영 쳇더 전친 종들 대비자도 소총거 죽고 총총치 냠는 시위 실라 정마 엘리스텔라시고 근데 실러스가 나카가니 더모즈그 점니 아 더모거 니나 실러스그 내가 신념아 지가 니치년 주일

나르공게시니야르공게시니 더시스 더니다 석근냠거 여르공 초시시니 더지티노 아라웅게 간남주니가서 쫄쫄아 녹이 또 처마 응치 응원스마 알기니야 초가 나면 주나 초차라 코라 니초 칠세르고노 또 끈니 쇼니나 니초 사우즈그토 더지셰츠 더니다 아라웅게 성기 아라와 젠터라 젠즈 아라득 처마 켈리 질세르고노 또 쇼사가니티 쳇스 시토 워와가 동우티 스와 토노지니 아라곤 그셰죠 쳇세르고노타 던이쇼너리야 더지셰츠 대기 셰코노 스카티 하동우근고니 영 시토 워와즈 치에그나가 송이 쳇젤지리 브라타케탄즈야 더니다 성기 어고슈라 호호호 더타 쳇세르고노르 마제니 흥 워와 쳇나가 송노 어자리모 Deshti godunzgzu ayok. Da zita jura, da xie jura, hayr lhchig jura, wasong ziya. Hare nyang niwi tukho chong chong tsu. Gung gandji na ri zhung di nyenu zhigni tukho chong chong tsangma samzhig tongji chizgi yok. Nga tsu ndatang dali lakshi zhigyang yok. Chanang jeji dra tigpi, xianzin ra tig pachir di. Alambu warang tang nyewa la, yinzhug di ngal ngang gihtir. 제자 TV 알아온 게 수고 척다우 쪽라

0: 총총시비 히르거랑가 총총시비 런드거센조 총총시비 센텐저 족보 히르거 초신 자위 가르코
1: 로리 로그식리 뉴리 가르코
0: 히르저 데모조위 가르코
1: 로세저 드충 자위 가르코
0: 나초 로르 단세아르 미 가르코 주보 총총 초 다타 치초 나초 시피아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코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0: 在那个三个人一点那个投诉，可以介绍那个三八年那个国主教那个老师来说，欢迎那个公立参军学霸这边等他是罗马个历史等立国三辈子，老师的他是国主教育。
1: 当时跟着云南从云南人把做成才有小年龄，扛当从云南是懦弱势力团结，啥不才有公司？那个安镇吧，啥什么人群？等于那个跟从云南从云南脱离的了，走路站的你他先弄个几个人？啊，现在那个白人的宋阳啊，李国啥不？那李都个兄弟把白杨那从里来开了一个兄弟把白杨可能的某个个，那人里头把啥的？那些科技了那个当啊，但他先罗马个历史当李国。
0: 사람들 다케리라 총리양나 리트크 쇼운달라 삼도탄진도 소소니 탈란 총리나량 대랑 거랑서당 하정 탱가 디엔게 대랑 글린친 디나가치 다지 고니 참주시 바접진 등 총문 준박도 진 사유정일 강 등등이 총문 측근으로 시글이 톤지 사르플 사유정일 강 나근 간젠 발스민 친득 시간 시근로이라 대랑 글린 선능니다 고랑 그 총리라 켈리 쇼운다 그 지금 냠용근이 탄달라 잔저가 통통리 야카톤데 텐토와게 데랑 그 단시 근준 아 섭섭린 친디 카블글람난 제바 토크슈니치 카블른다 레나 데랑 글랑시 근고츠 야 섭섭린 친 조데무이나 데무이 돈바 조데무이 데무이 데무이 토마르 제랑아 손지나양 다시 아와란데 그 제상 그 초닝 그 줄렌 친다 그 잔저 당런 이 데랑이 스타 동거 글름디 페임노 냥 탑바니 과진 치신이인
1: 对当然的，对那个凌晨的那个国主教那个狼心，那当他是罗马个历史当立国三辈子，他加上对那个学到这个顶班的那个从今那，啊，所在节目个所中南巴中从今那，让那个千里那让那个所在等你他是那些了，啊，他是做过当的用那个历史个啦，但他从他那当就过那个搞不懂的么子个，去个的讲个，他像那个从今那我们这个就说这些么子你他是那些了，从那等于，啊，他开立了从历史搞这个学到历史个学个的啦，把一大块人家那些个。 점지라 때라 시금 판슴 초바인 더 세르고 디젠거 다 가성 되는 그 주 디슬로 아르크 분도 모즈가 되는 다 땅이 다 저런 그 총리 난자 켈리 난자 너긴이 특그 지금 냠용긴이 텐다 존이 갑다리 나영 소초난바라 시금 판스가 체보린 토지라 상고 디젠거 아 대랑영 주 다세 리콘비 디츤 더 베스자링 주 렌센 아 다 단시리 노트 모리모
2: 오야 아 디나디 통고테 이탈리아 랑긴 진단 디나디 서치 이탈리아 칼라칸스가 지금 통제되다 이따 예진 바가 아니 진다타오 니스나도
1: 다타오 네디디디 리리 과든지 고니 저는 그 다른 인 것들 난다 나는 그 솜정 그 제름도 조자치냐 그 남바도 어프트 이너리 디안치네다 다지 고니 셔는 접진데 자랑 소지나 아 셰라는 그 소프트 제모도 다시 니 셰라 송다 등라는 그 파일라 송의 파인다니다 종리다 켈리그 슝디엔 바바이 다크빈지나라 시그 좀 뒤에 과리 토요니 너머리 디도나다 그주 다소튼 제모르가 셰란 터시니 손나 랑랑게 리캉터니 다 퀸주지나랑 그 소프트 제모니 장루고 첼리다드 쳇츠코탕아 셰라용이 양랑 그 리시크 라카인난자 양나 총리라 켈리난자 너무 그 지금 쇼망아즈가 삼루 당나 촌인 더머리 디당나 촌랑긴 손지나 다 갑토테 지금 랑그 리툴 지난자 양나 랑그 총리 그 갑쇼군다 우츠드기니나 디한치니 다 소프트 제문 터시니 셰라용이 총리라 양나 켈리 양나 리툭 쇼운데 바빠이 주고 근문도 치기 있는 도문 더중이 되니 갑다리나
2: 오야도 좀 전에 다 근데 리스트가 갑수고 나가네 당하다고 좀 전화 저거 측에 이렇게 하니 리스트 안 들리고는 다 따오들 아 다니가 저거 측에 이렇게 땅 보담 손으로 좀 봐서 좀 사유 측에 이렇게 따오도 좀 전화 아 당하고 리스트 저거 같아도 좀 전화 아 다 톡 하는 거 같은데 다니 다 컨침 질주 아 다니 다 좀 사정을 할 수가 소위 다니 다 강사가 통일이 살펴리고는 또 무슨 다음 돌려나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다 리토리난자 영나 그 총리라 캘리그니 텐딘 조조가 지 토마가 근홍라 늦중이 타니영 시금 판슴 초바이니 너머리 띠한진이다 그 저그 주 로터 제문도 다르시니 셰라영나 그 주라는 거 하마란 늦중 손진아 지 대사치 사즈니 아 다영은 그 관주단도 그 쇼강니 날 지 년카 메사즈니 다 혼조진아 지 약급고 샤완란란 너머 그 지 단지그랑 진 그 샤와리 리니 다이터나 더 창막은 도군다 다는 인기나를 받쳤던 분도 고치 에따라 다초는 게 손진아 그 셰라용노 그 리식당 리트크 와르크 담칸드 아 초런 게 질라치기 기탄스 군르 세마치기 카르던 디안치니다 아 티타타고 와르트 초런 게 손진아는 너무 그 점지즈 고는데 초런 게 지금 람거 카크가 망아즈 길용노 근 디오리 디챤가다 지금 람거 카크란 도중이 타니앙 야치냥 그나마 카다즈가 통통리나
2: 오요 이거 좀 봐 따따고도 답쳐 뜬거다 로저치 뭐 망치와즈 다톰튼데 심등 스테이트 대준비 워크인데 정말다 심치 침보즈 요바데 다마오나 톰트르 신다나 리시기지나 리스툴리지다 소라 야나 티르크팅이 테테 망아즈 바치르치 망모라 라브이누가 담카 뜨모즈가 튀다노 다시 따따고도
0: 네
2: 아티 나랑니 따고도 엄소나 다 리시그라 리스투와 그 담카 따고도 엄소나 나랑니 하름 톱자 침문던 톰트르 마프신누 하니블리다 아다 칸라 칸스무가 ᱱᱫᱟᱜ ᱞᱤᱥᱴᱩᱠ ᱞᱟᱢᱠᱷᱟᱱᱫᱤ ᱥᱤᱱᱩᱜ ᱱᱫᱟᱜ ᱛᱟᱢᱡᱤᱛᱤᱱᱟ ᱱᱫᱟᱜ ᱱᱫᱟᱜ ᱡᱮᱨᱢᱟ ᱭᱩᱱᱩᱨᱟ ᱛᱟᱱᱟᱝ ᱜᱮᱥᱚ ᱠᱚᱱᱡᱤᱱᱟ ᱱᱤᱥᱛᱚᱢ ᱪᱮᱴᱩᱞᱩᱱᱤ ᱡᱩᱝᱟᱨᱟᱝ ᱱᱤᱠᱟᱨᱟᱱᱤᱞᱟ ᱯᱷᱮᱥᱢ ᱡᱩᱜ ᱛᱟᱝᱯᱷᱞᱩᱱᱩ ᱛᱟ ᱪᱷᱟᱛᱤᱱᱟ ᱢᱟᱣᱟᱱᱟ ᱪᱷᱚᱱᱫᱤ ᱛᱟᱠᱛᱨᱤ ᱱᱤᱭᱮᱛᱮ ᱛᱟᱱᱤᱭᱟᱱ ᱠᱚᱨᱠᱚ ᱱᱤᱭᱟᱱᱟᱵᱟ ᱜᱮᱪᱩᱡᱤ ᱡᱩᱛᱟ ᱱᱟᱨᱟᱱᱤ ᱠᱟ ᱛᱷᱚᱢᱟ ᱜᱮ ᱥᱮᱢᱫᱮᱱ ᱡᱮᱨᱮ ᱦᱟᱱᱟ ᱠᱟᱱᱥᱚᱱ ᱛᱚᱢᱩᱡ ᱭᱩᱱᱩᱛᱟ ᱱᱟᱨᱟᱱᱤ ᱠᱟ ᱯᱷᱮᱥᱢ ᱜᱮ ᱢᱟᱝ ᱫᱚ ᱢᱟᱨᱫᱚ ᱫᱚᱢᱩᱡ ᱜᱟ ᱪᱟᱝ ᱫᱟᱞᱮ ᱥᱮ ᱡᱮᱨᱮᱞᱟ
0: ᱱᱟᱨᱤ
2: ᱫᱤᱝ ᱛᱤᱱᱫᱮ ᱫᱟᱱᱤᱛᱟ ᱛᱟᱝ ᱱᱟᱨᱟᱱᱤ ᱠᱟ ᱯᱤᱪᱩᱱ ᱫᱚᱢᱩ ᱢᱟᱝ ᱟᱫᱠᱱᱟ ᱜᱟᱛᱟ ᱛᱟᱵ ᱫᱚᱠ ᱪᱤᱠ ᱥᱮᱢ ᱪᱤᱜᱱᱟ ᱫᱟᱜ ᱥᱟᱠᱷᱢ ᱱᱟᱢ ᱛᱟᱠᱟᱫᱟ ᱛᱟᱝ ᱱᱟᱨᱟᱱ ᱱᱤᱛ ᱢᱟᱣᱟᱜ ᱫᱟᱢ ᱠᱟᱭᱱᱤ ᱱᱟᱱ ᱡᱟᱜᱟᱢ ᱫᱟ ᱧᱮᱢᱟᱜᱟᱡ ᱡᱚᱱᱥᱤᱯ ᱞᱤᱠᱟᱱᱫᱤ ᱡᱩᱱ ᱛᱷᱟᱱᱟ ᱱᱟᱱ ᱡᱟᱜᱟ ᱢᱟᱢᱪᱷᱟᱱᱤ ᱱᱟᱱ ᱡᱟᱜᱟ ᱠᱚᱥᱛᱟᱨ ᱪᱮᱱ ᱱᱟᱨᱟᱱ ᱤᱞ ᱛᱟᱣᱫᱟᱢ ᱥᱚᱱᱟ ᱞᱤᱥᱴᱩᱠ ᱫᱟᱢ ᱠᱟᱱᱫᱤ ᱥᱤᱜᱤᱫᱟᱞᱤ ᱛᱟᱯ ᱪᱮᱛᱟᱱ ᱜᱩᱱᱭᱟᱹᱫ ᱜᱮ ᱚᱱᱟ ᱪᱮᱛᱟᱱ ᱢᱟᱭᱤᱱ ᱫᱤᱥᱠᱟ ᱫᱤᱱ ᱡᱟᱜᱟ ᱢᱟᱱ ᱫᱤᱱᱤ ᱛᱮᱱᱫᱮ ᱠᱷᱨᱤ ᱡᱩᱜ ᱛᱟᱜ ᱥᱮᱢ ᱫᱤᱱ ᱛᱚᱢᱚᱡ ᱛᱤᱱ ᱛᱮᱛᱮ ᱛᱟ ᱨᱩᱡᱩ ᱦᱩᱭᱱᱟ ᱫᱤᱥᱠᱟ ᱠᱟᱱᱛᱟᱱ ᱠᱟᱱᱥ ᱢᱟᱥᱟ ᱥᱟᱣᱤ ᱠᱮᱞ ᱥᱟᱢᱱᱤ ᱫᱚᱱᱟ ᱥᱤᱯᱤᱠᱟᱨ ᱥᱮᱱᱟᱢ ᱡᱤᱱᱛᱟ ᱛᱤᱱ ᱛᱮᱛᱮ ᱛᱟ ᱞᱚᱠᱪᱤ ᱥᱮᱢ ᱪᱤᱠ ᱞᱤᱡᱩᱜᱟ ᱛᱚᱢᱚᱡᱨᱟ ᱛᱟᱜᱤᱱ ᱫᱟᱢᱠᱟᱱ ᱱᱟᱱᱫᱩ ᱟᱨᱟᱱᱤ ᱛᱟᱣᱟᱡᱚᱢ ᱥᱚᱱᱟ ᱞᱤᱥᱴᱩᱠᱤᱱ ᱫᱟᱢᱠᱟᱛᱤ ᱛᱤᱨᱟᱱ ᱥᱤᱛᱟ ᱫᱤᱱᱤᱛᱟ ᱞᱤᱥᱴᱩᱠᱤᱱ ᱫᱟᱢᱠᱟᱛᱟ ᱪᱤᱱᱤᱢᱟᱪ ᱫᱤᱱᱤ ᱛᱮᱱᱫᱮ ᱞᱚᱠᱪᱤ ᱥᱮᱢ ᱪᱤᱠ ᱛᱤᱛᱤ ᱛᱟᱨᱛᱤ ᱣᱟᱛᱟ ᱡᱤᱱᱪᱚᱱ ᱱᱟᱱᱩ ᱡᱤᱱᱥᱤᱱ ᱫᱟ ᱛᱟᱣᱟᱡᱚᱢ ᱢᱚ
0: ᱱᱟᱨᱤ
2: ᱛᱟᱱᱤᱛᱟ ᱫᱟᱢᱠᱟᱥ ᱠᱟᱱᱠᱷ ᱢᱤᱛᱤᱱᱤ ᱛᱟᱯ ᱪᱤᱨᱛᱟᱝ ᱜᱟᱫᱟ ᱟᱨᱟᱱᱤ ᱛᱟᱣᱟᱡᱚᱢ ᱥᱚᱱᱟ ᱪᱤᱨᱛᱟᱝ ᱨᱚᱴᱷᱤ ᱫᱤᱠ ᱛᱟᱯ ᱪᱤᱨᱛᱟᱝ ᱢᱟᱭᱱᱩ ᱵᱤᱨᱠᱟ ᱪᱷᱟᱯᱚᱱ ᱡᱟᱢᱵᱟ ᱫᱤᱱᱤ ᱥᱟᱨᱟᱱ ᱛᱟ ᱫᱚᱜᱚ ᱛᱟᱱᱟ ᱛᱟᱱ ᱫᱤᱱᱤ ᱛᱮᱱᱫᱮ ᱠᱟᱱᱠᱷ ᱜᱨᱟᱱ ᱫᱤᱱᱤ ᱛᱮᱱᱫᱮ ᱱᱚ ᱥᱤᱭᱚᱱᱩᱱᱫᱟ ᱛᱟ ᱦᱟᱞᱢᱚ ᱛᱚ ᱥᱮᱞᱢᱟᱨ ᱜᱚ ᱱᱚ ᱛᱟᱣᱟᱡ ᱛᱟ ᱱᱟᱢ ᱡᱤᱱᱤ ᱱᱟᱨᱟ ᱛᱟ ᱛᱟᱪᱮ ᱱᱚ ᱥᱤ ᱛᱟᱢ ᱪᱤ ᱫᱤᱥ ᱠᱟᱛᱚᱱ ᱡᱩᱨᱟ ᱨᱟᱝᱜᱤ ᱧᱮᱛᱤᱢ ᱫᱤ ᱛᱚᱱᱭᱟ ᱫᱟᱢᱵᱟ ᱛᱟ ᱱᱟᱢ ᱥᱚᱣᱟᱱᱟ ᱚᱛᱚᱱ ᱫᱟᱢᱵᱟ ᱜᱮ ᱧᱮᱛᱤ ᱨᱟᱝᱜᱤ ᱢᱤᱛᱤᱱᱫᱮ ᱪᱚᱛᱟᱨᱟ ᱭᱚᱱᱟ ᱫᱤ ᱞᱟᱢ ᱠᱷᱟᱱ ᱫᱚ ᱢᱩᱡ ᱡᱚ ᱡᱩᱱ ᱪᱟᱨᱡ ᱫᱤ ᱭᱚᱱᱟ ᱛᱟ ᱧᱮᱢᱟᱨᱤ ᱨᱮ ᱛᱟᱣ ᱫᱚᱢ ᱥᱚᱱ ᱫᱩᱱᱤ ᱠᱟᱱ ᱠᱷᱨᱟ ᱭᱚᱱᱟ ᱧᱮᱢᱟᱨᱤ ᱨᱮ ᱛᱟᱣ ᱫᱚᱢ ᱥᱚᱱ ᱡᱚ ᱡᱤᱱᱟ ᱫᱮ ᱫᱚᱞᱫᱤᱱ ᱡᱟ ᱫᱮ ᱫᱚᱛᱟ ᱠᱚᱱᱚ ᱫᱚᱛᱟ ᱚᱥ ᱛᱟᱱᱤᱛᱟ ᱨᱩᱡᱩ ᱪᱟᱛᱚᱱ ᱱᱟᱨᱟ ᱛᱟ ᱧᱮᱱ ᱠᱷᱟᱱ ᱫᱚ ᱪᱷᱢᱩ ᱪᱮᱱᱟ ᱛᱮᱢ ᱡᱤᱠ ᱛᱟᱭ ᱚᱨ ᱜᱚ ᱡᱤᱱᱟ ᱨᱟ ᱡᱟᱜ ᱛᱟᱢ ᱛᱮᱢᱩ ᱭᱚ ᱥᱮᱨᱟ ᱱᱟᱢ ᱡᱤᱱᱛᱟ ᱥᱤᱜᱨᱮᱞᱟ ᱢᱟᱨᱟᱱ ᱢᱤ ᱛᱟᱣ ᱫᱚᱢ ᱥᱚᱱ ᱠᱟᱱ ᱠᱷᱚ ᱪᱤ ᱪᱤ ᱠᱤᱛᱮ ᱪᱷᱤ ᱞᱚᱱᱤ ᱛᱚᱱ ᱡᱤᱠ ᱥᱟᱨ ᱪᱤᱠ ᱵᱚᱛᱟᱣ ᱫᱚᱢ ᱥᱚᱱᱟ ᱭᱟᱢ ᱠᱷᱟᱱ ᱥᱟᱜ ᱫᱚᱞᱤᱝ ᱫᱚ ᱢᱩᱡ ᱫᱚᱜᱤᱛᱟᱞᱤ ᱫᱚᱞᱤᱝ ᱫᱤᱱᱤ ᱛᱮᱱᱫᱮ ᱱᱟ ᱛᱚᱱ ᱫᱟ ᱱᱚ ᱛᱚᱢ ᱥᱚᱱ ᱞᱟᱭ ᱤᱱᱤ ᱣᱟᱨᱠ ᱛᱮ ᱱᱟ ᱠᱟᱱ ᱠᱷᱟᱱ ᱛᱚᱱᱤ ᱡᱮᱨᱟ ᱱᱮ ᱦᱤᱪᱤ ᱠᱮ ᱪᱚ ᱨᱟᱜᱞᱟ ᱱᱤ ᱱᱚ ᱛᱚᱢ ᱵᱤᱱ ᱭᱮᱱ ᱠᱷᱟᱱ ᱟᱨᱵ ᱛᱟᱱ ᱵᱟ ᱛᱤᱱᱤ ᱚᱥᱮ ᱡᱮᱨᱮ ᱪᱮᱨ ᱛᱚᱝ ᱜᱟ ᱛᱟᱞ ᱛᱚᱯᱨᱟ ᱪᱮᱢᱚᱱ ᱫᱚ ᱛᱚᱢ ᱛᱨᱤᱥᱤ ᱱᱤ ᱭᱚᱱ ᱱᱚ ᱱᱟᱜ ᱡᱟᱱ ᱛᱟᱣ ᱫᱚᱢ ᱥᱚᱱᱟ ᱛᱟ ᱪᱤ ᱪᱷᱚ ᱱᱤ ᱡᱮᱨᱟ ᱪᱤᱠ ᱱᱮᱱ ᱠᱷᱟᱱ ᱫᱚ ᱡᱩᱜᱩᱡᱩ ᱱᱮ ᱠᱟ ᱦᱟᱫ ᱦᱟᱞᱤ ᱦᱟᱞᱤ ᱵᱟ ᱱᱮ ᱠᱟ ᱪᱮ ᱵᱚᱨᱮ
0: ᱫᱮᱝ
2: ᱛᱚ ᱪᱤ ᱛᱟᱱᱤᱭᱟᱱ ᱫᱤᱨ ᱫᱟᱨ ᱠᱟᱜ ᱱᱮᱱ ᱠᱷᱟᱱ ᱫᱟ ᱪᱤ ᱡᱤ ᱱᱤᱢ ᱛᱟ ᱠᱟᱨᱮ ᱨᱤᱡᱚᱱ ᱥᱤᱱ ᱜᱚ ᱢᱟᱡᱮ ᱛᱟᱱᱤ ᱭᱟᱝ ᱪᱩ ᱫᱟᱱ ᱫᱩᱠ ᱪᱩᱱ ᱫᱟᱱ ᱱᱤᱛ ᱛᱟᱱᱤᱭᱟ ᱢᱮᱠᱥᱩ ᱠᱚ ᱫᱚᱞ ᱜᱨᱟᱱ ᱫᱟ ᱠᱟᱥᱚᱱ ᱛᱮᱱᱟ ᱡᱚᱵ ᱡᱮᱨᱟ ᱛᱟᱭᱟᱢ ᱥᱟᱢᱟᱱ ᱫᱤᱱᱤ ᱛᱟᱱᱤᱭᱟ ᱠᱟᱱᱠᱷᱟᱱ ᱫᱮ ᱨᱟᱯ ᱨᱟᱢᱵᱟ ᱫᱚ ᱫᱚ ᱛᱟᱱᱤ ᱢᱟᱪᱩ ᱫᱤᱱᱤ ᱛᱟᱱᱫᱤ ᱨᱟᱨᱟᱝ ᱜᱤᱱᱤ ᱛᱟᱱᱫᱤ ᱨᱟ ᱟᱠᱥᱤᱨᱟ ᱦᱟᱢᱥᱤᱨᱟ ᱥᱤᱜᱨᱮ ᱞᱟ ᱫᱤᱱᱤ ᱛᱟᱱᱫᱤ ᱯᱚᱢᱵᱟᱨᱮ ᱛᱤᱞᱤ ᱫᱟᱞᱤ ᱛᱟᱛᱤᱨᱟᱱ ᱢᱟᱥᱠᱟ ᱛᱟᱣ ᱫᱚᱢ ᱥᱚᱱᱟᱛᱟ ᱫᱚᱞ ᱜᱨᱤᱠᱟ ᱠᱟᱥᱚᱱ ᱡᱚᱵ ᱪᱟᱥᱚ ᱢᱟᱛᱩᱱ ᱫᱤᱱᱤ ᱛᱟᱱᱫᱤ ᱭᱟᱢ ᱥᱩᱝ ᱜᱮ ᱪᱤᱞ ᱠᱟᱱᱠᱷᱟᱱ ᱫᱚ ᱥᱮᱥᱟ ᱢᱩᱡᱩᱱᱤ ᱠᱟᱱᱠᱷᱟᱱ ᱫᱚ ᱥᱟᱞᱤ ᱢᱟᱛᱨᱱᱤ ᱛᱚᱢᱚᱫᱨᱮ ᱛᱟᱪᱷᱟ ᱛᱚᱝ ᱱᱟᱜᱡᱩᱱ ᱫᱚ ᱫᱤᱥᱠᱟᱱᱫᱟ ᱫᱤᱱᱟ ᱢᱤᱱᱤ ᱛᱚᱱᱤ ᱠᱟᱱᱠᱷᱟ ᱪᱮᱜᱮᱱ ᱫᱤᱱᱤ ᱛᱟᱱᱫᱤ ᱭᱟᱢ ᱨᱮᱴᱟᱨᱮᱱ ᱠᱟᱱᱛᱨ ᱠᱟᱱᱠᱷᱟᱱ ᱫᱤ ᱛᱷᱤᱛᱚᱱ ᱱᱟᱨᱟ ᱨᱟᱨᱟᱝ ᱱᱤ ᱛᱟᱱᱫᱤ ᱚᱫᱚᱝ ᱛᱟ ᱡᱩᱨᱟ ᱛᱮ ᱯᱚᱢᱯᱟ ᱪᱮᱢᱵᱚ ᱫᱤᱱᱟ ᱫᱟ ᱜᱟᱱᱟ ᱨᱟᱨᱟᱝ ᱨᱤᱥᱩᱢ ᱪᱮᱢᱵᱚ ᱜᱟ ᱛᱮ ᱞᱟᱢᱟ ᱪᱤ ᱥᱮᱡᱩᱱᱟ ᱫᱚ ᱛᱟ ᱥᱤᱭᱟᱢ ᱥᱩᱝ ᱜᱟ ᱥᱩᱱᱟ ᱨᱚ ᱛᱚᱢᱚᱜ ᱨᱮᱭᱟᱱ ᱫᱚᱱ ᱵᱟ
0: ᱫᱮᱝ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ᱠᱚᱨᱤᱱ ᱪᱮᱛᱟ ᱜᱩᱪᱩ ᱟᱱᱫᱤ ᱦᱩᱱᱡᱩ ᱡᱤᱱᱟᱨᱟᱝ ᱜᱮ ᱪᱚᱱᱞᱤ ᱫᱤᱜ ᱱᱤᱨ ᱠᱤᱱᱟ ᱭᱟᱱᱟ ᱠᱟᱨ ᱜᱮ ᱡᱚᱱᱥᱩ ᱠᱚ ᱥᱟᱣᱟᱡ ᱜᱟ ᱥᱤᱜ ᱡᱤᱱᱟ ᱛᱟ ᱛᱟᱞᱩ ᱡᱚ ᱞᱚᱱᱛᱟᱨ ᱥᱤᱝ ᱠᱚᱱᱚ ᱜᱚ ᱥᱚᱴᱠᱱᱟ ᱵᱟ ᱥᱚᱜᱮ ᱨᱮ ᱫᱤᱝ ᱤ ᱛᱷᱟᱞᱟ ᱡᱤᱜ ᱫᱟᱢ ᱠᱟᱭ ᱠᱚᱨᱤ ᱡᱩᱱ ᱫᱚ ᱦᱟᱪᱤᱝ ᱠᱟ ᱪᱮᱢᱵᱚᱨᱤ ᱛᱟ ᱫᱟᱢ ᱠᱟᱱ ᱫᱤ ᱥᱚᱱᱡᱤᱱᱟ ᱥᱤᱜᱱᱤ ᱨᱟᱝ ᱨᱟᱝ ᱟ ᱯᱷᱤᱥᱢ ᱡᱤᱜ ᱜᱚ ᱜᱮ ᱭᱟᱱᱟ ᱨᱟᱝ ᱛᱟᱝ ᱱᱟ ᱛᱤᱱ ᱡᱚᱱᱤ ᱡᱤᱜ ᱜᱚ ᱜᱮ ᱨᱟᱝᱜᱮ ᱛᱤ ᱜᱟᱯᱥᱩ ᱡᱤᱜ ᱜᱚ ᱜᱮ ᱫᱚ ᱛᱟᱢᱪᱤᱞᱟ ᱛᱤ ᱫᱟᱭ ᱛᱟᱝ ᱛᱟ ᱫᱟᱢ ᱠᱟᱭ ᱠᱚᱨᱤ ᱡᱩᱱ ᱫᱚ ᱦᱟᱪᱤᱝ ᱠᱟ ᱪᱮᱢᱵᱚᱨᱤ ᱛᱤ ᱦᱮᱝ ᱜᱮ ᱠᱮᱨᱟᱝ ᱜᱮ ᱛᱟ ᱠᱚᱱᱚ ᱥᱟ ᱠᱚᱱᱚ ᱛᱟ ᱞᱟᱝ ᱜᱮ ᱠᱟᱠ хызга маньюари ёчерта рангы чи гнохи тамчи гэх гэдэнг сэгоно тевжин тэ тарта ингина тэмжи ёхаз мэн ёно дэн сон динара ян ранг ти ламтани чи как хызга мангаз гэв жали та тэмжи нэму ёхаз гэ томнаре марту та дэму ян моз гэ ни чи гэ тэмжи зга ёхари нэмори ёчу гэн хуй мэ кэ тиян гэ нэ сосуг ни тала гэ чу лотуг нам базун сон динара ши гэ лобжун гэ чи мампори ёг тиян чи ни та та чи ни коне дэ шэну та ранг хамара ранг хани ранг ра ранг yemran da zon chon jinara thota chemon tharshani shera yona jonshu kushawa emur erg jun dingi thlasi inara chi amgi nan ruchi gindar di jang ka thoga chorang thota chemon da tharshani shera yong li te kunu ka thondi rang ga hamara yemzu de japchur kanra ri yeta di anchini lu chari ngori ta tarkup ka kharsang derang ga chorang ga jamri nda mori thoi yona dingi thala yong hamara yemzu de samchi kanra ri yog da zong ithani kabdari na
2: o yanda na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야조바나바캅톤디히르크당첸디로르강첸젠도비조바라데요나디다타니도티거덴치르스미가섬던낭아당티거덴치르스미가섬던트거르킬마카브르호라렌선다강곤젠바라차통아상마거체적카브라귀요 나데랑글로르딘데미당카그 이나그

0: 야 저 동무 듣고 캐튼다고
1: 아야
0: 아 그도 캐끄는나 아르카야 아르카르그세지도 가타컨르고르
1: 아야 카르그 짱구탄 무시가
0: 또 무시가
1: 아 원래 아까 카르그 짱구탄 무시가 또 저기다 또 그 고조 고는 말 좀 그 동무 세제비 요탈 다또 무시가
0: 네 응이쇼 티는 그 캐르드 샤코 치 잠바히 되고
1: 아야
0: 아가 마루 고니 님블까 다 책으지너 또 무시가
1: 거다 다때 무시야 다 책임지는 님블까 아니다
0: 아, 다 처친 기능 연비 가도 세네요. 나타 가마루 고니 님블까 다세 그모 다니야. 다시 한번 건강 오커 고는 연도 못 그.
1: 원래 그는 다 시지 말아. 또 처친 기능 님블까. 저는다. 다 그네 각각 시간에 다 돈이 다니까야. 맞든 저기 다 그러니까 저는 자다 동비인다. 또 무슨 건가 봐.
0: 아리리리 야 지난이 저 갈 거고 지금 샤주고는 내가 주 예수 소소네 샤주고는 내가 지금 만나와요 그러다 다 파지르 파지르
1: 지긴들
0: 야 지난이 저 갈 거고
1: 야야
0: 아 가마루 고니 님블까 우차랑 크리 시근도 볼까 아 타브카루 고니 시근들까 동고르모 타기 다르힐까 알롱 야리 고니 만주까 치진 기니 님블까 아 혐의 당니 잡혀볼까 다치부 토다 다지까 어 최신 기니 견도까 다세고 근더고리야
1: 올레 다치 좀비 뜻다 예라 마용게 몬 우스코 예라 마용고
0: 나리리리
1: 아 카공 세톤 산다 로마 티츠 당구이
0: 나리리리 어 단도모 그 지가는 거야 삽숙 삽숙 소소나 지 샤중만 잡았지 그게 욕 에따다 파치 파치 히스나 죽어 야디 돈이 또 아니오 문용고
1: 야
0: 아 저 아니오 문도고 당회 등다고
1: 야,
0: 아, 처마체 가나 랍고 뜨거뜨거 제마치게 갖고 난데 처마체 가나 랍고
1: 처마체 가나 랍고 뭐라 뭐시 그거 또 지가 주셨던 뭐시 처마체 가나
0: 랍고 또 지가 지켜
1: 올레
0: 야 저 선방문인고
1: 야야
0: 저학 선바무 제작금 탈강강라 제작금 탈
1: 제작금 탈때나 와꾸무 희그다 와꾸 고마운 거 가지고 왔다
0: 제작금 톱탕탕 지어요 그러다 톱탕 마키나 제작금 탈아히가
1: 뭐시가
0: 뭐히가
1: 제작금 고마운 거 가지고
0: 아리 제작금 탈에나 저저 석강 제다 저저 석강 더 추 제다고 제작금 탈때 추 Tandag top tangala canisic de Sandra Shellach, and yes, it has in Kalach, a son of Kansas can laud, top tangala canita touch. Yatani, to a joa when you go. To a joa mo. And Tormung Sensen Ternican, eh? Tormun Shanting Sensen Ternican, eh?
1: Sensen Ternican, eh? Going by it, just a.
0: Are going by mad. Yeah, when Georgina, you can suga, since internita, landremo.
1: Oh,
0: a satrunga since internit, tenduremo, than so long ago.
1: Yeah,
0: that's a little bit. Yeah, that's a little bit. So long ago, since interni. So long, ready, so long, ready. Yeah, then. Ari to a jo mu len tam nun de go
1: ya
0: ya to ar ngaw mun go
1: ya
0: a chu salang ni wali chu ngom bo g ching ak chi g ko cha le de yo ke
1: salang de chu ngom bo ching ak chi de ko to ta mu chi go to ta mu chi ga
0: mu chi ga
1: ko ni ko ma ngo sar ko che de ko
0: А, рейтинг ичо каркунго.
1: Каркунхи.
0: А, сылынг хчинг ахчигэр го, чали хчинг ахчиг онэр яб, яран апчинг ахчиг онэр. Хчинг ахчиг сегонот тэги чали гэ каджин гэтгэнэр я.
1: О.
0: 아, 저리 자랑 앞친 악치거느고.
1: 어, 저리 자랑 앞친 악치거라.
0: 아니, 어. 진 악치기세고 악치거는 악치기도 저리 자랑 앞친 악치거.
1: 오오오
0: 야다 지금 당회디 측간지마다 어히가 차 마치고나 가나 랍고
1: 또 뭐지 계속 가공해도
0: 야 차 마치가나 랍고 저가 마롱고나 템고 어떠는거
1: 원래 다
0: 야 디나 데랑 글렌스나니 샤르가르트 마탑 탈렌스 지마나 아시쿠르 가스샤 니크 데모
1: 야 데모

레조브나바 다롱 디츨 담즌 디츨 담즌 이나 그 줄린 쳔능 다롱 쪽부드가 찌그 카브른데 네리 탑크 가르마츠 담바요 그 가르마츠 담바 그나 그 줄저 응안디 렌타비 츠고

레조브나 바그조 니능아 카퍼탄고노 그 카프토테 랑그 쯤나 지코노 그 다드잔데 그 카잡탕에 타니 다르트그나 더 담보인 사고잔데 메사도 모즈니 카퍼탄조 나정 그 가챔 보다 마토그주 영 디춘데 촐르기노 마토메크 디다나 데는 그 린슨 니능아 그주 영 디츠란데 그 조부 남바 카퍼는 넬리 마토크 디나 그 린슨 지마 그 능아 린슨 니능아 시 조유 조부 남바 그 카퍼는 만테던 헬리 주이 디나 데는 그 린슨 디 촌지나 영 디츠 그 응거 동침다 니 조고 린슨디 좀 증간 커와 살자자 히든 아 좀 다크로 왔담진 소 시킵 다크로 아 그런 테랑 등 소는 머린 친이 나 집약은 아마 좀 그런 건 제니 당지 밀린 전화 가서 사용 좀 자히데르

大家被听你什么你呢解释几句看个总理李强个达林的中国的派对你说你这个里啊第一个到我所浪这个来评看个给你总理乌里巴登哈斯克斯坦个总理北克杰诺夫韩给总理 김민씨, 몽골 야급제 종리 우치 알리, 해산거 종리 스파이치지 소설은 자체나 리창거 단도는 니위 로키랑 주셔 시진핑 등 야급인 고 틀위 탑지근 해틀어 중국 등 야급인 대와 인틀은 페이지에 등습숑라 중국 수 제자급과 등 냠데 멘트던 바순시대 소니진 대와 등 냠리 멘트던 등습더 동지를 건들 동도요.

근데 독지당당으로 능히 된 가다노 있다고 다 청가다 천천 내모졌지 지금 다 청강거 청특제 놓쳤으나 리가게 먹어 다시 먹은 거 먹게 거 찬천대 독지당으로 먹었다고 다 디커전지 다그 대한 지금 고모가 잡아 쳤음졌지 내 시각에 먹어 야 지멍거 니게거 찬천대 독지당으로 먹었다고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당내 다가는 섬소 구인 디안치고 청개고 용고라도 요도나 또양 청개 따라서다 당내 니등 건간친다 단대 군도 모즈로 된다나 대시 유냠주고 아 늦은 봉캔다나야 얼음거 니츠도 뭐 유누시잖아 다치델링폰아 죽고 양나 아 청캉 어떻게니 양나 다그 혼주이나 괜찮아 되길라니 겨우나 다 괜찮고 안녕캔다 텐션거지 텐션고 공손도 주다더니 너무가 년장자라 듣고 건된다나 말은 그 추치 마터다더니 다듣고고 된다나 나 습고지 대하려다나 죽고 또 청글한다나요 습고지 내려야다나 죽고 관찰된 땡겨요
1: 제제제 디한신이 다 소화가 촌니 니 참마가 판슨 다 놓히고 바라 제이 메라달이 고르모 제고는단다 티초 달모 유튜브 웬치라스 거가 나튼디 카탈리달등 망튼 참중게나 게카토노고 고르치게 샤와 참마인기나 손즈나 원슬이 오빠진트 아다 멍속남게 년칸들이 치가 어율고니나 야나 고르모고 종클 탭소나 안데 공티게 달등 돔시라 치게랭고나 띵에타니 갈린치기 오너간라
0: 어지 도머 아망천이 고모치고는 디코는 주세나 아망초 그 모시와 고모치다 단디 샤랑고메 노나스 대하자망고 텐도나 아름고 고모다샤 데일호나 렌조치라 치클라자네니 다코인주지나 가와가 차라 고모치다 납지지 세고노케 차라 데니 어 단이 조치아 단지 가와가 하시고노케 차 디안지고 고모이 장가 데니 케카라테 요메 디초난 수자서 지내나 정카라데 그마트고는 또 참하게 남든 로 요나샤고 대한 지금 디노니 허버드 냠주군즈스나 땅 오시르즈니 지 카퍼노니 그차다 셋다니 양지 댕가도 던주메니 야 간청라간니다 고모크도나 고모크노 후카즈나메니 도모엔다나 양청카소네요 고모치도니 다샤테 고즈나 청칸가 댕가도 카무청고즈 양아 저주 메이주님 가다 하정시고 또 정사 수우즈나 어쨌든가 망든가다 고무치고노 된다나 최대한 정준선제가거나 최대한 개우거든요. 다가와라 가와니 반성하라 고무치도 지지지가야 제야스고노 지지가야 마치야스고노 뜨고 망든다 시고 사오유고 니한치고 고무든가 최대한은 최면이나 난초천에나 고무치모즈 천에나 디초치모즈가다 샤테고네나 니시제가 요네나 메네나 또 사마 정홍게야 정화도 죽고 지시와링유고는 또 조에나 Tendana tikone denga de sinya tsri yang de ko ke de gomu chigone ka tode mejon yang de su da chini kache no tara gomu de masun da na ya scan cha de de da gomu de nam so de ji ni chu ni man de mon de mo ga gomu chi ta ra cha na ta ro masun ta de ju di su tan da ge ji ti ha she da na ta ro ge ra o da ne jo gomu chi no de na ga ta ro de ji me ge a ji ni de ri da na ya gong ge ya de ga me nu ge da ka kong de yang kong dong de dong na de yang de gong jia xin yan de ri dian qi ge da mang chu ge gu mu qi wen de na ya da ken cha de jian ge gu mu ko gu nu men na ni song ni le ge yi de gu nu de mo na cha zha mang le ge yi de gu zha zu da da ji gu mu ge chui yi ya yang na da ji chai yi de de na cha wei de dong ni gu mu da le ge yi ni de mo de mo zhe na chui song zhe chui yi de shi ju de ju ha zhang ge qi dian qi ge yang ge gu nu zhe nu 다지 유토하다 하고 사주 고모 좀 괜찮으나 디윤영 주는 지티는 대주 하정 같이요 양 뜸은 당나야 이제 정카 되네요 지금 이차다 최소나 다 바로 와고요 인형도 니즈는 뭐 지티는 너무 많으니 이제 내가 좀 센제라 되다 당에 엄마가 바로 와고 인형도 어떻지는 뭐 뜨는 지티는 뭐 또 바로 와고 뜸은 당나 양 정큰 거 좀 메이저님 가야 하정 같이 되는 거나 뭐 특구 고모치고 타츠는 주요 때문에 스튜디. 아니 인도나 다양 망치고 고모치고 타츠는 타이가 제가 하정토 제가 하정토는 된다나요? 시가 토도나 청구 자주면 어떤 건 없을까? 저 제가 들어가니 나 죽던 거 안 큰 거 안 큰 거 고모스고 된다나 다지 제가 되고 가서 제가 된다나 제시라도 기어 아답 진다나 청구 자주고 아답 지가 뒤 한치가 다송도나 양 청구 자주면 어떤

0: Mountain Tamzong and Etinetina, Mountain Pansna Gurmuchigonund, or Tramting in Nergan.
1: Oh, the Mazu Gumuchigonund and Tender Donomar, and just Chica told you months on the match and conga just two in the mar. That a June Jim did the Tunkunga just two men of the body. The Antigo, that's a cave chip that does on the Donny, a mountain or Gumuchigonu Sharadan Yogazi. Oh, Jacqueline, a tree from the.
0: Ji, Carson Derung Rondo Manswa Sunjana, that's the signage. Shansaglakni Pansana, that's Zongon and Danda, Tani Glagon and Danda, Tamo young Nansel Mashung, T. Gorum Gutona, young Jojayan Mangavali, Tikuni, Nansel Tamo Yamayok. Tigana Mountain Chumjon de Jerzona, D. Gorni, and Yam Josas who gunk on the gun.
1: Jotungo Twatuna Jida Shansanachku. さ、さなちこてんちにょちんいじてけちこんじょ。てちんがらがてそな。たごましなあらごののんどんどもる。たけてうちにょちんがのんどんどんまじんちんかてこさつ。たくささたにににたが。やなにささてけちんどんがごももてぐすの。てもけちゃんどなやんちんがらがねん。せじこらがにせちゅ。やんちんじめく。ちょっとねなささらに。
2: だけんじゃらてちゅうちゅうちゅうせしぜいねぜやらせたなしゃどるでじゅうはちゃんけちゅうていがろまそねささだりとねごまたりちゅうしんだねはじねやけんじゃらてめてんちごむしのにちやちゅうとはなんじゃんじゃてねでんがてめてにあではてごたちあでまえんさんかんげんまきてんだなだそねちんかてにささたしゃてごすだなだだんげしゅにだ さささだりぬぐでんがたちがめそんだなやんんぐとんかにパンかにゅじゅうでんはじんぐにんかちゅうでんだなさまゆとはじゅうでんちぐでまえんはんかんじゅうだったのねだじゅうくちょたっぱしょんじゅうでんちぐだじゅうしょんすじゅうはてそんにしんじゅうとさまちんがらかなやんてんけよなでんだなとさまらかにさおいなしゃとどごてんちゃんともあにやもんだなださささやなちゅくしょんさやなちゅくとさまやん
1: ちゅうウィチュウイコチタツヤンウンチチュウイチュウグジネヤンテヒウイチュウグクンジギナササデンダナダジュラカシャンタイデンナムチュクヤンササグモウデジュイデタンネソンシャンタイデンダナヤンタチョンギュラデンダクアングマタテウィチュウジュディランカヤンニンカタチュウヤンホンジギンササカイラガナシュアデチナムチュクヤンアングシギソジュウイチャヤンソンニササダリーデンナアマサジャカグスチュウタソナ やささだしゅんぐしちなまちょね。ともいんだな。やんちかんじゃだち。でねごまだしんだなや。そちどんがだのたがやんち。あんぐわしゅうちゅうだ。だむぎともじゅうみつかてんだなや。ちょむだそんや。ごばんめなや。そうにかんじゃだちゅうぐにかやはちゃんちでんだな。てかささだぐもうとちもじねの。てんそんやんがなさちゅうに。さおいだんたにかんじゃちゅうね。だごもてぐなつねてんだなじゃろ。どどどんさんや。にてんさすんばんもんだな。 さ、さぐ、ウィチュウイチュウインドナ、シャッタングルワンアチェンナシ。だちや、ラゴナナシュクティビティチュウテン、クインジュア、ロニフェディ、タタルワグ、クウチャレン。タトウマインドナ、ロウスンチュウグ。アングルスンチュウア、ラゴナナ、テンドナ、タルウ、チャングラカ、タンクダスマ、ロウスンチェンダリナムシュク。ヤ、ロウアンアチェラゴウズ、ヤンティケンドナヤン、ジャカグ、チャンドンガダノウタクヤン、ディチュウケヤン、ゴマダシネテンドナ、アンギヤン、ジョンクリ。 대한 지금 다주 주중이랑 디라가 요구를 했다네요. 위치에 맞게 된 거나요? 이게 좀 그래 된 거나 디라가네요. 신경 맞죠.
0: 제지.
1: 그것도 좀 신발이 어. 전세 저라 된 거나 때때 주중이 다주 던도 수송좀 시고 양 디라가니 던자 된게 선다나 장계 인간 처치모 전에는 장계 인간 처 근무 수 신경 그거는 또 정말 사회인이 된 게니 되나 싶어. 저던 거 된 게 고사주 다제크고 당케 유누 자청고 대망게 당나 젠바그남도 아니비다체 지나츠고 된자된 당나 수 다 가와나 주고 파 가와나 주고 수군이다 근이야게 그 천단도 올라가나 된 당나 디라가는 시기는 되나 사고 얘니 마스크 자토니 다 알아는 뭐 된자서 요거즈니 또 채용다 당나 지네 되고 된 당나 또 아는 거 접던 거 아니 천안이가 아직이다 당니 다 덕지야 되구나 얘니 가는 주고 가는 되는 습격을 쓰이니 그게 시가 초당도 이주실 것이요.
0: 제제제.
1: 된다나 상사가 권인다나요. 상사가 된다나 다르게 적고 상상들라가니 시가 존노다 잔네. 된다나 상사야 리더니요. 손에 상다도 만데 사동 해주 주나나. 도모인다나요. 다 발효나 주고 대화나 주고 또 정말 다 제스 정글이 코나 주고 또 정말 그냥 정결을 세네요. 디소네요. 덴드라데 요나 추트워지 말아 덴더나 다 바로 그 아른게 사그 도코엔더나 양 바로가 돼요 다토이 야나 덴자라가 남도인가가 그냥 사우이 대주연 시카치요
0: 제제제 다 디한신이 당성 다 외물다가 아니 버츠나 나진다 랑그 유가 당마가 사사게 더니르 키간타 소코니 도무그 교제영 몬트나 라히 숑고까지 도무그 나슬로코모 나튼 도무트가 당나 타 몬튼 참송다 지르도나 시기트크 찬나르간르간
1: 그리지 덴다나요 베메라테 아니송데 당니 다 아름드 사카르테 아니송소나 메라덴다나 다송니 아니엔토라더니 다른 게시라 이와테 용구르 타츠 다른 게 사카르타 구아제니 디히 송니 청카나 주쿠 데와나나 주쿠 침송나나 주쿠 데송셰나 다치 응그 사카르타 샬랭주라가니 시비츠쿄치니 칼리치니 도모노 스시망 덴다나 쳇뜬겐다나 다 샹디 그 사성겐린 자춘 그 단계 뜬 선심치 소치크 단계 따라서나 다 의미도 아니 송송이 사카다 메다나 아니 마송공공은가 대화 유수고 다 데모 엔랑금고 다 은혜디가 사카다 샤랑나마 초즈니 자청가 땡케서 오이고 다 쳇던거 상상나스고 사상나스고 땡도나 다 지금 괜찮네 동캔도 주 다 데모 엔랑칸노다 그 데모 엔랑칸데 동차데 요네도 무저리 다야 은혜디지 아니 우송자 땡도나 아니 마송공고 침상뜨니 뭐게 요노 사카다지 아스코다 메송노도 무슨 말이 된다나 다그 공기시고노 된상뜨그나가네 땡케요네네 체크 다지 은메고 다 튼튼케요건도 송추고노 자청지라가 된상아청 아트클라가나 소위요노 은메트 아니 인지기소나 죽고 아니 토소나 죽고 기파 메송나 죽고 아니 스건소나라 다 아니 송소드나 뭐게 사카라뜨 메송도나 아무게 사카도 지금 아랑아 경주고 라나마 추로지니 땡나 자청 땡케라데 요노 땡다마야 그 청카도 줄다 돈이 아무게 청탱케 건데 송주고 잡주야 대원데 시급같이 대원라 그냥 주 같이 다와 사산다 사사 유가제 근데 상사한다마 상사 이기도 그 괜히나야 사사라가 회주가잖아 사사 타이라가나 같이 청청라가 청청만 니 돈이나 니가 녀츠는 배운 사우고 도무가 니츠 요다나 야한데 사카타 다도무즈 요 덴다나 고아즈나 야시타디가 언제 자살 라나 케이라가나요 지금 그냥 매야 되다네 다른 거 후크라드라 젠바코도네 니소소티 코이 덴다나 지즈니야 다가 자살 이기디야 사와죠 되다네 다 니소소노 니고 님 지메노도 모담 생각하자만가 덴다나 다야 데모 엔상금 다그 다던덕대 시가 산우다고 부조자이다 다음에 랭하드 랭교 댄치고 다지의 상수 중어드나 어문치가 자사가 많이 오가지 댄다나 떼손대 다음에 랭하드 랭하드 다음에 다른 게라 자사가 가요 댄다나 젠바가 아랑아 맨네이 디냐마 야옴나 젠바스 그 특구 지나마 모젠다나 나는 교제네요 소매는 세네는 세상교 Dian chige yang arangge ane songkhu wejgine yang chimchon nangge arangge sakara de atab zongde de tang arangge tegme no de moen de na yang chungkha songde de na yang arangge sasa de

파키스탄 그 신증 조이 추구치 예스민 사주베데 파키스탄 그 신증 자르다리게 님들 파키스탄 그 신증 비크니 참제 용위 엘런 그 신증 페체시 치양라 등체시 쇼니 지 판츠와 근데와 등 사키 그 십디 등 덴지 사쿤 그 지긴들 지긴텐 꽝주르 냠리 소카나 뜬타니 삼치르 지리시 사주글이 샤디르 파키스탄 쇼기 엘런 그 랑스탄 그 십디 등 단지 야크브 지기질 어다근 등 와쿵 차층 용화지라 송큐브셰프 타치기더 야크르 셰파드 파키스탄 그 남기는 파키스탄 진 남진의 쇼그치기 셰탑라 모르굴 셰정 드림을 당 신제체 탑라 되니 사클 당 골라시윈 잔술 타그츠 셰비 돌루 돈요라 파키스탄 쇼지 먼터던 초크 사케지 야코워크 잔튼제와 페이지스 동진스 자르다 리그 여랑 등 아메리키 조금 제토 대릉은 고버 템데 시바등 다타 페이지비 라츠라나진게 드림을리 사케지 여랑시비 응원지 셰버 근데 동토브드 근데 동토브 레와시진 요스 달달리가 다른 외국인 군치게 첸티 조원진의 하메니 이끄셔버 냥은 시바등 파키스탄 근 티습 조방근이 다른지글라식 비 절단 페세시앙가 파키스탄가 십디등 드림을라 잡규르시비 즈그트나랑징게 니와도므 과튼 시바등 외국인 파키스탄 워크 근데 우리 통친시엘라 날리르비 군이 소니체 차스등 화암주르 덴적 사클 리튼지 타이크 냠디비아티브 레그시오스 페세지엔근님들의 이슬람보니 파키스탄의 까먹고 진도는 무니알라트킨트시바등 수근이 진할리르비구니 야킴니젠디오르크노비탈 반봉시에디르자득시프마슨 터몽캠판란디위그나둔타니 드위드르사모시디 사크시위시브디등 달지 단지그지라 근들통트비 터몽가 무근분 응원지르시에디인세르

0: 아로 다 도모 참바 호메가
1: 도모 참바 호메
0: 저 알레 드리우카 어 티다 저 다가 도모 제나 도마단 드게 아 참미 도마단 담바단 야 다 포모 도마단 아티라 소화 탄젤라 럭시스 코와이 다 담마즈 샤타 키와 자가 티린테 지미나 아티 알마 로마 추고야 흑센 더슨 좀베 하몰름 데스 고노 티치 돈지리와
1: 예 티나 탕 지마글렌 센나 알마 로마 추고 첸더슨 좀비 몰름 세고노 가 몰레테 추레와 센타 코티글라코
0: 코튼치 야 디모치
1: 좀이 티나 니크 코 디모
0: 야야
1: 야 Yeah, Tupu Nambatina, Kunin, Tupu, Tugun, the Muska, Tupu, Angan, the Muskin, at Tatunga Kalim, the Kaparung, the Tang, Sugar Lava, Turangan, the Sonson, Sergunuga, Mangland, Pansana, Lachiker, Gunu, Mazirka, Darun Tangaji Magalins, and Nayang, Arivakan, Mazgatonta. Aretina Yang, Sam, the Nyang, Tupuska, Kalima, Kapertontaya, a cheat of Pundi, Kapernilas Gil. Wait to put your demo. Demo, Demoina, Demoya, Johanso, Dina, Derungalin, Sandy, cheat, Homer, Godio, Nulchi, Chikuyola.
2: Go, 남쪽 최종라 세타가 다시 남길 선도부터 선보여 남아 태문지 혼다나 끝내는
1: 아디
2: 뒤에 지금 오는 거야 다 그니까 이게 공축 잡고 얼른가 소나즈 링글라 공항은 나 남아 선급도 누구 정도 맞지 그런 것 찍어서 그럼 또 먹지 먹던가 또 무슨
1: 공축 잡고 멍들이
2: 멍들 맞아 얼른 그래
1: Kunchuk chakwa leng a dongle injiri pa.
2: Dongle na leng ma chiga ta shemuzura ni gnen gogo kunchuk chara ni gnen gogo ya.
1: A re re tina nga chunzo kunang na yotang na chu rewa jan ta thanga jima gnen chen nga kodgi la ko.
2: O ya ya ya kwatun che.
1: Jume ka tina ne kuka demo.
2: Ya demo.
1: Re tukpo namba tina. Kuning to put chicken the muskinga to Tatunga Kalim de Capertoni, Alava Touring and Sansan Sergunuga Mangland, the Pansana Chicker Nere, Dina, Sandane, Chinyam Chicker, Mangland, the Sensi Nanjuidi.

야쪽분남바디나 참드닝 청미 동림바 황군 등 직실 초니가 청양 잔치 응거르르 세르군우가 아동랜데 영철 산신능주고

야르티딩

야, 저들신잠제 형님이나 청국지 독서 최초 정마 내무인나 조시단빈 혼조로 문다근 열크크 전에 다양 초청마 나초 탐마강노게 히르크 제라 청충어때 전문 오스클 롱친제 나충스비르가슬 타통렌스능니 한든 좀송 나이나 렌스는 돈슨바 아침으로 저인

야, 뜨간신이 대릉 티바 가치크 참바 청문대가 능아 라든담나 린슨데 년기요나가 주보 청청체천나 아른게 담하시게 타게 전통음지리 영릉게 잠치 이런게 응니도 너게 잠치 긍릉 자직시에 큰거 주보 청청 어율 그때요나 스카프트니 린슨 타통게 스칼마 카프르등 용브르가스시에 참바슨바르비 가르콩근능데 아직 주보 청청서 땅 주보 청청시 파만 남브르 영 냠주 끝을다 첨성 소시 타가 희샤리 시비 챔능거 첨성 이히나 간자식 영이 있으니 첨성 소시 타가 희샤 통시 고득시 열 야 나충 주보서 디나 데른 거 잘흑빈인 거 나충 시비르 가슬 타통 린슨데가 능든 도디가 군이 오토즈이나 공슬진데 주보 충충 초그 튼튼땅 참그 야 데른 영 린슨 타통 거 스글름니 아치 동냔데 포브세가 공성 아로지 세르킨 거 주보 충충 요나 카르신데 린슨 타통 거 스글름라 페퍼 가스시 린슨 타통 근 거 카브릉등 그든지 즉슴 니르게 섬든 안화당 그든지 즉슴 니르게 섬든 뜨게노 주보 총총 참마게 일라사위리 좀 요라

0: 这不清清楚回路和人来接地咱们龙秀的确认而且看马格的比格的不比红呀确认是点着是个人亚迪呢是你应该是从那个娘给接喷大七十个年那个处理没他的得人个拿冲西北的个次林村那个提拔个这个参拔穷的个那是个就业
1: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히 제가 리제레
2: 새로운 담오시 얼굴도나 마루에 놈을까 얼굴을 세속고 낸다 있느리
3: 얼굴을 차치 아니서도 얼굴은 차치 인조그렸음
1: 야 따로지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유엔주리
2: 새로운 담오시 너나 니어주 람트메 노그 송나 송나 말이 니어주 람트 우덴지가 저사이너리
3: 점질라드글름 흐서송실 우덴지가 키샤 샘서송
4: 어종다회 아피 흐지노리
5: 흐흡샤빠 버위 잔차인
6: 네 예저원이 간차인
7: 종보 청청토
0: 야나청 지적서 디나 다타영어 쇼디랑그 티파 가르치크 참바 청운데그 나시기 주일 야 티파 가르치크 참바 청운데 인지나 주보 청청 청마그 스탐 파치그 타근 전통 몸사그 스타고 청청 그래라 야 디나 데릉 렌슨 타통 그 스글음 질리다 땅이 스탐 파치그 타근 전통 니 몸지 세르킨그 와 킬링이 큰게 조보 총총 요나 디다타니드 린슨 타통거스 글름라 페퍼 갑스시 린슨 드근 돈슨바 아지 노르 소게 마르진다 조보 총총 세 카프라기 린슨 타통 큰게 카프랑 정인지나 특거든 지 득슴 니르게 섬든 나르가 특거든 지 득슴 니르게 섬든 드게노 조보 총총 성마게 일라사 우이리 송요라 야나 총 시적서 디나 조보총총치 카브라그 비쇼르데 아치그 디른 조보총총총마 자득이요노게 담질인지나 어간나 쇼바 체릉럭이 잠능자비 아양슬체 쇼바스르고노게 아 톱총토마게 탑시 로딥 드그능게 담지즈긴

0: 아다 추샤라 엄마치 또 고갈림보 추 치란 더도 줘라 또 엄마 총진이 아빠 엄마니 녀리 따라 꼴럭 찍고 저기 시신 보고나 축하는 거지 기 꽈고나 초건 거지 기티야 다 추라 야라럭 찍나요 추 럽던도 못 가자 치라 아빠 엄마니 녀리 머지가
1: 또 참았다 응강 잡셨지 나 아버지한테 게르긴다 하마가 럽스 토이타니 참아 지지토야
0: 야 티나 치다 땅 다지가 까마 스모드로
1: 까마 고아니 다 쇼선보
0: 아 영고아니 노토피에
1: 어 돈티 차는말 고아니야 틀맞지
0: 오르고아니라 틀맞지 다탄타치 카르마르잘란타가 야 다샤그슬리 디나타치라 지토라 롭종 크리케 카르마르잘롱고
1: 땅아 치 다시제노 나치치 스게스모
0: 푸디니 다초 자카토니도 제세스몬디 모키그라초 삼루 샤치크 톤타초 트게드 제세스고 톤디야
1: 오야
2: Hidden

야 라든담제 형님이 나청 지적서 등 나청 지적치 샴든제 침득남바 공리대령 르비카르쿵가 참바청운드질다 등이 체남브르 냠출시비 참청소세타가 기입샤나 시비 샘능가 참청역히나 아파쿵 아마라 동화치제디 오세르고는다인

대형 노디디셴나 파근시기 랑가 시퍼능위 렌트제 톱소 역히나 시피 아마라 시숑능 능제데레 뜻이르고게 잉 초기 살메비 시리 토니 초위 웜미제 셈신나 신침땅 브그피 저실땅 쉔직스 그니 탑비 코리금무 끈라 저금땅 그양능 탑바리 저금땅 그양거 토니

0: ཅུང་སབ དར་པེ་ཅེ སོ་ཉིམ དམ་བི དེ་ཟིག་སེ ཉེར་ཞིན་ཡོ ཁ་དེན ཐོན་ལི མ་ཆང རེ་རེ་ཅིན དར་ནི ཨ་ནེ་ཉིན ཁེ་ཅེ མང་ཚུ་ཅེ ཏན་ལང བམ་པར་ཅེ ནག་ཅུར དམ་པར ཉེར་ཞིན་ཡོ ཁ་དེ མ་མང་ལ དེ་ཅིལ ཅིན་པ་ན ཡ་ཡ་ཉང་ཏུ་ཅེ ཐོམི སམ་དེན ཉིན་ཞི་ཇོན་ན རང་ཏུ་བ་རང་ པལ་དང ཁ་ཅིལམ བ་ཐམ་ཤེ་པ་ན ཡ་ཡ་ཉང་ཏུ་ཅེ ཆི་ཡ་སལ་བི རང་དང་ཡིན དེ་རབ སར་བར རང་དང་དེ ཤན་ཤིག ཚན་ཚལ་རང་ ཚིག་རང་ཏུ་ཅེ ཏོ་ཁུ་ཏན་བུ་ཤིག་དང་ཅེ་ཞིན་ཡོ
1: xian jia wom chi xiem ji kheng ga de zeng kheng wei nang de xiem ji sa bu cu bie nian chen zhang me jie le me deng huo me cha xi zong ne de ge ji pi ba ji le jian nang ga wen tun jie wo tu ge ni ba qi jie dong yi le ga de leng tan ju xi de wan nang da wa jiang tong xi bie le zi jie a me ge chi meng bo jie jie wen tun qi zi de tie zi ji yu le guo la shi wei cong ju le lang ku jie ni zi le jie qi qi xi jie 통질된지대 샨시예 정르글라티니 니술등아 아장도 니틀시디 아랑토 바랑필자 삼비아 니틀디 아진칠메브레 비츤 토이 페지제 소님 담비 르글린데 접신 요레 토미 담자 담바등아 르서와 영치르토메 로지제 고솜사서바데 종회 우등 워모 용지 사르지 의지르제 아진칠메브레 진진등아 바트 냥트베 캐럽질 쉐브진 요징에 종결기자 등럽 젠탄 저위 어질치 탈름 서바레 아자크바 도브든 즉진 등에 머르 자터제 리흐 서와 바빈 접진 요레 아레 냠크나바 공타 처미 냠바는 예 냥트베 젠즘 시디 데럽제 리흐 서밤 저 시바디 이네 쇼네 어쩌까 센텀 시비 참비 능식 주이레
2: 치지 샘칠 시즌 바들 나치 도크르 시즌 에치크 센텀
0: 냥클란지 텅디 어치크 샘텀 시비 잠베낭데 나치 체난다 찬츠제니 바살 살름라 송슈 시시바데지샬
1: 아야름 고민이오래 밥틈든 제 당친데 셀레머치 살랑아 멘쿠 밥츠스 머초제 던저 트나잉아 아디글름 이게 토로지가를 맞제데 주 살랑아 앞제데 추 살랑아 밥틈 먹동 근간당도 소화나 로다이 너르비직 바나 대출 잡석비 롱쿠르즈 마인브레 상적제 촌이 르근접 쇼위 산슬제 폰지르 쳔보데르레 소라지글름자 람나치시 업데인직 송율 등포 대인비 차니 동원이 희릉라 설릉 바츠지 살름제 머초 제몽 등아 람자 잡지레 디르브젠 기르바지라 업데인 흠시오라 강탕게 람트글라 고르십 등아 미탑지 셰프셰바니 사르통 고르영 등아 아르그니 송충 셰비 아남사 라고 제바타위 폰지라 데비징아 阿丁好笑嘞！罗弟张我是三位，托米单送哎。龙我一不吃了，立刻单送西边，念多把干巴。张成业，我这干部接了那样哎，还是个些很得正哎。龙我一看看见念爹了个喂，开门当的，我从出去哎。明库拉卡住特别念的嘞，念兰真的，过去些金油嘞。出来检查起来怎么成呢？ ཤོག ཅིག ནི ཟབ ཅིལ ཅིག རེ ཉམ ལ ཤོག ཅིག ནི འཇིག ཏག ཅིག ཅིག ངང གི ཡོང ཡོང དོན དག ཡོང ཏག པ མ ཡིན མེ ལ་ལམ དལ ཟམ ལང གིན ཅེ དོན ནམ ཤེ ཅིན ཡོ བེ དོན དག ཆན ཙམ ཡང ཡོང མ རུང ཡེ སྐབ དེ གོར ཤི བ ཅེ ཏར ཤི བ ཡིན མ ཤི ཏེ བ རེ ཏང ཏང གི ལག པེ གང བར དེ བ ཞིན ཅིག ཅེ ཏ པེ གང བ དལ ཏེན པ ཡིན ཤི གོ ཇུ ཏ ཤི ལེ གོམ པ ཅིག རེ ཅིག རེ པེ དེ ཅིག ལམ ཅན རམ

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소금 종콩 등 통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지냔데 흥심 종콩 송주 등 지진젤

파키스탄 그 선전 종이 추구치 예스민 사주베데 파키스탄 그 선전 자르다리게 님들 파키스탄 그 선전 비크니 참제 용위 엘런 그 선전 페체시 치양라 등체시 쇼니 지 반성 얼근 되와 등 사케 그 십디 등 된적 사쿤 그 지긴들 지긴된 광주르 냠리 속가나 둔타니 삼치르 지리시 사주글이 샤디르 파키스탄 쇼게 엘런 그 랑스탄 그 십디 등 단적 야크브 지질 어다근 등 와쿵 차층 용화지라 송급 제퍼 타지게 야크르 제파 등 파키스탄 지 남진의 쇼그치기 시에 탑라 모르글 시에 장 드림을 등 신제지 탑라 되니 사클 등 골라시윈 잔술 타그스 시에비 돌루 돈요라 파키스탄 쇼지 먼터던 초크 사케지 자크워크 잔튼제와 페이지스 동진스 자르다 리그 여랑 등 아메리키 조금 제투 데일링은 고퍼 템데 시바 등 다타 페이지비 라츠 라징게 드림을리 사케지 여랑 시비 응원지 시에퍼 근들 동터퍼 레와시진 요스 달달리가 다른 외국인 혼치 그 챔티 존은 하메니 이끄셔 버린 양은 시바등 파키스탄 근 티습 조방근이 던지글라식 비 절단 페세시엔 그 파키스탄 그 십디 등 드림을 라잡규르시 비 즈그스트나 랑징 그 니와도은 버 과튼 시바등 외국인 그 파키스탄 워크 근 레버 통친시엘라 날릴 그 비구니 소니체 잡슬 등 화음줄 렌적 사클 리튼지 타이크 냠디 비아티 버 레그시오스 페세시엔근님들의 이슬람보니 파키스탄의 감옥의 진도는 혼 문의알라트킨트시바등 수근이 진할리릭비구니 리아킴니젠리오르크노비탈 바임봉시에디어자득시프르마슬 터몽캠판란리위그나둔타니 드위드르사무시디 사크시위십디등 달지 단지그지라 근들통트비 터몽가 무근분 응원질시에디인세르

야 조프남바 다스타 체적가 녜름든 존슨반드 와능 첸지 포냐게 타통 렌센긴 디나 참드니 아치 와능 첸지 포냐게 렌센디 치 토머 고드기 오누르치 알바 체르텐 자게 제 선줌즈가 치식긴 족세르 군우게 아망른데 센시능 주이엘

야자 드신 당괴 형님이 년간 족보남바 따르타 체적과 년음 등존 선반드 월능 천지 번역의 다통낸 생긴 디나 참더니 리기 다잉그 파일지 지바세 얼군우가 양지기 럭치야 고지기 유얼 디나 족보남바가 영 대공가 다통가 렌센데 길대 땅 리기 다잉그 파일지 지바세 얼군우가 양데 판천아 럭치 그르삼나 나초 다통큰가 카브릉정 특급된치기 드슴니가 센드나르가 땅 ཐག གི བདེན ཆིག ཐག གི བདེན ཆིག ཐག གི བདེན ཆིག ཐག གི བདེན ཆིག རང་ཁསམ་ཐག་གལམ་དེ་ཁ་པར་ཡོང་བར་རྒྱ་སེ་ཤེས་

야 나초 타통킹게 카버릉정 특급된치게 드슴니게 선든어가땅 특급된치게 드슴니게 선든치게 특급된치게 드슴니게 어가슴 특지긴

야주부남바 다르타 체적가 닐름튼 존심반데 와능 친제 포냐게 타통 렌센인 남바치 멘테데 나초 렌센들라 산신능버 르가세시 디나 참다니앙 참미 르마 헤른 추게 레디 타무세르군고 동넨데 산신능조

0: 알아, 렌체.
1: 아마 아까도 들리지 뭐.
0: 아니, 그건 장성 만큼 내 원래 그토가 돈나라다. 나 댓글도 요라 마성아 체크 사건 나와요, 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주 랩콘 장성 만큼 나왔다. 니야 구야. 다 참아서리야.
0: 아, 하랩콘 장성 만큼 다 샤가지 찌그라다. 오늘자. 널 간고니가라 대치 송이다. 찌그찌즈가 샤타야. 나 간모 송글 덕대나케니 얼득찌즈 요구노 초목사세 그 초치.
2: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밥트 노르크.
1: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기나 무즈 찌가 송족기
0: 머게가니가 이거 참아서건데 땅이 힘들다
1: 뭔가 무마지네나 나 니라나 아마 맹크나지 지타나다 다르츠칼로 송놀이야 아까
0: 오이
1: 나 맹크한테 니나다 니리 맹치구나 축구쟁이 구하모 지나 리콘 사자기 때문에 나는 좀 화롱 사자기 때 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0: 저 그거 알아 난 골룩 거라모 난 나쪽으로 너나 계속 화롱 거라오 초로 거라오 장송 만칸이다 샹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죽고야 만른다 까지메크 나 가모랑 아니가 더네 덴톡치 까랑아 다네타 아랑기다 골모스톤스가라 쿠마르구타야
1: 아마 다 쳐숨기 땅 니라 능카타나 언사마치 다신 주구지리테
0: 야다 춘 요나 마송콩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바마리 냐테라 템메톰 요크
1: 아마 다마즈모 니리
0: 망가모
1: 아마 나나치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0: 어떻다래히 야치치고 트거 든슨
1: 어
0: 젤든 거트
1: 어
0: 든든 어데야
3: 강르 콰클 나나 장송 만듬 린저 빠그널 숑나 장송 만듬 장르신 용컴 트나 장송 만듬
4: 야 tukpunan ba dina chamdani chamir dhbiga rdhkchulala sanjinang zhugo.

Yang在地南比，给他们那把当三根主播拦截，人工起来比，跟他们的目的达当那把从年龙登交警办的，那从人家罗年陈康沃克罗龙陈哥人工他通过那个路人杰克林森林，年龙林森林因那把从总部干过，人一俺那就加人。 레조바나바데는 당당히 총은 낙지근으로 시글리 돈지 살피 자유시간을 강근간쌤바 속삼는 친인 나디나 그렇게 손이나 주 달로자 재물한데 터르샤니 시라는 그 파일라 송은 총리라 켈리 니슈관 바바에 그는 너무 그거 나준 리투바스리 나이치 되는 그 린센디 능아 그게 빌란드가 영 주 다 다신 호마글 리시기던 리고사 뜬세고는 전 딩에 다니지 잔드가 통통지기 현존이 되는 그 참반 유한지는 하진 더 로딩 담비 등 각 참반 더 고르게 되는 그 로딩 담비 등 각 참반 디는 아영 하진 그치 니레 저 알가리 고르게라 저 안 될랜 톱스 다 더 디엠디 그 샤르감 부주 니나 각도 되게 저 로딩 담비 등 각 참반 디는 아시 조이로 보남바 그 하진 티거 된 지그 그슴니 그슴 등 아등 티거 된 지그 그슴니 그슴 등 티거 된 지그 그슴니 그 악슴 티거 그슴니 그 악슴 티거 그슴니 그 악슴 티거 된 지그 그슴니 그 악슴 티거 된 지그 그슴니 그 악슴 티거 된 지그 그슴니 그 악슴 티거 된 지그 그슴니 그 악슴 티거 된 지그 그슴니 그 악슴 티거 된 지그 그슴니 그 악슴 티거 된 지그 그슴니 그 악슴 티
레토 보나바 디나 데랑 거 렌선데가 나든 고르기 셰탕 땅 디츠고 고르기 셰탕 라 소광이 고니 참주르 가르 디드기 셰셈 바 데진 디나시니 기치 디술 담즈니 라 데랑 거 참바 소소그 나가르니 서시 주일

0: 고근도 탐실라 티다든다 담과 요과드기 준다 다 장극가 셴보리 디행거 걔는거 다 고나샤코노다 아 람거 카크긴이 텐나라 카크즈가 마뉴얼이 요지다 랑그치 노히 탐치 기흑당이 세고노 데브진터 다르타 인지나 점지 요과즈 문요노 된선 지나래 라랑그 디 람타니치 카크즈가 망아즈 젤리 다 점지 너무 요과즈 톰나레 마토 다 데모 양모즈기 니치 점지즈가 요과리 너무리 요치기 고이메 그디행거 너 소송이 틀라그초 아 토타 제문 타르시니 셰라용나 존슈쿠 샤와 에무르르 존딩이 탈라시나라 지금 음기인단 독치긴들 디젠가 갑토가 초랑가 토타 제문데 타르시니 셰라용 리티오쿠노 갑토데 랑가 하마라 예무즈 네 잡줄 간다리 예타 디안치니 루차리 응고리 다 다크급 그 카르톤 데랑 그 초랑 그 지금 점진데 모리 토이 용나 딩이 탈라잉 하마라 예무즈 네 삼치 간다리 요 근데 좀 이테니 갑다리나
1: 오얀다 답셨던들이 저던가 다 가지고 총리로 할게 나랑 자 그다니다 디스플릭스 다리고나 자다 리르 잡콘 소소니 텐데 라랑 리스칸도 리고노 데가 답크스 세마 좀 나오는 나버전드카이 나랑 자 그것들 남다 레스리고노 나버전드카타고 좀 총주지나 아니니 좀 이거 다 하마가 잡쳐져요 나 침승가 잡쳐는데 할리방 니니 좀 같이 보리 나랑이 타고 좀 소나 뭐마 하마가 잡쳐졌다 뭐마다 할리바 톰이 떴다고 그랬더니 당가 주고 리스카르 샤와랜데 Nitendani Hamata was on Sun Jujina, Nakacha Chipshan Yuazina, they didn't learn any Hamas. They Yarmata was on Sun, Halloween Stone Yakatambagalon there, Ayanchi, Tongan, Dunitan, Daniochi, Georgia Raptoramba Mazga, Ninin Karaparama Maz, Titana, Aman Nakachu, Chu Pichurina, Su Rang Lankati Rang Hriju, Tayamson Story, Mazga, same to the Yamago Hamata was on Sun, the same to Hamata was on Sun Jujina. Дакери лахтунрида яна хожина чивчатанга чин соваруттан юрочку ютана чуна чуна тартавас та зуна шейни семкета май ранга шава ранга херихия так зуа ранга семхита нямга манже такера амаган дан ячина ба жапчурта кала кансымыз и чимсынга тацми цыка ва к дава к мик новина джаг найна джаг таранга ламха чимудан дамнар хаман итендани жапчур жачим бу юнугу мазетони ларан таудан тонара та теранга кайо шава да тондан да раптаран базы дэви дини тенди цортаран дини тенди ацыран дини тенди лигдан и юнара ларанин да сарджина хуама чим районан ларанин да сарджин симма пуанда кунанда су хамага уч лотчига ноши мартунара хамагин дини тенди симкитан дини тенди хамаг митендани ямцунга жапчур чим бу тосуну мазетони та ларани таудан тон жудинара та Shara Tonda, Kalakan, Summary, Dewey Yonan, Dutching, Jacob Yonor, and Dinitan, the Hanofi Jacimbo, Mela, Yonunda, Hamazu, a Quatin, Zerzari. Tanita, Tanachu, Tanil, New Donda, Tokarada, Lister, and the Hilly, Yonatasu, and the Devagaranga, Kachim Sin, and Dagaranga, Nomarkaga, Tarangi, and Yoschura, and Aranga, Japchur, Inu, Tavonita, Kasantina Tauzam, Sona, Yamshara Tonda, Kalakan, Summary, a Dewey Jogun, and the Sona Match, a Dewey Jogun, and that's Homa. I'm not sure if you're a man.
0: Нареди кодинчи та чо хунжуджина нясадган цонджина рангшава чдгтмнара дала ранг фама тан йемтэг япчур ёпай да танги та рангшава ри дмна шава тагла кач семдени анда сосугни тенэг чучэг хунжуджина чуиннара лобчач сон таршини шэраюна ранг хамазун цонджина чу манхлинджина та рунджу шок кэрг манцури лобчанджу мамнюва тав нэму мэпуё кэ тичэнг нэму иннара рангч хамара тэг хинмар сегун Janda, Marang Mangaz Kin and Janda. The Mummy that Rangahamatazo, Lokachi Kai, Rangahamara, Rang Yimatazo, Japchuri, Tangita, Shawaji, Dunan, the Hachang in some Dijang, Totunabazon Sonjinara, young Rangira, Shawakans, Dribji, Tatako Ranga, Hamara Rang Yimati, Gentati, Gentati, Chun, the Hachang Kachembori. The Anginita, John Sonjinata, Conjugina Chondi, Nivili, Rang Shandang, Janangi, Gashu, Nandaganda, Yonaranga Gashu. ती छेला ती ताता गवार त छ बापा नडु कांडा इ दजुङ इ थला छ छटन दि कब दज ग थों थों रे ना
1: 다르니 이크르치디가 샬람도무즈 당이 상니 팀친다 낙사친다다 이오늘 안다타오던 존나 마네트니테니 할람다 처통 니라 칼럭 처통 숨만 불라 니노군도무 조촌다스고니 카상테나 따오늘 안딘다니다 카상테나 상님다가다 마추충이르 소소미 틀리나 작은 딩이튼데 리시코나톤 청스청 할람 영압치트치 리시코나톤 당이 인다나 타카라다 랍다나 밥절오늘 다니다 다로타오던 존나 마추충이르 디 시디 톤지 살페테요 정일 한다고 좀 전화라 상님다 그 좀 큰 거 근데 대화서 좀 냠들이 달리 좀 큰 거 대환다 그 오마는 요디 달리 마와나요 지금 데이터 데리 다운로드 같이 톤지에 살페리 달리 근데 저 저트 된 거 지리 달리 마와나 상님다 그 일매인 안자가 요나 나중에 좀 데키니 달리 데니 텐데요 지 상님이 잠바 좀 그런 거 상님이랑 그 관계고 요것도 다 같이 좀 저 접주라 근데 토테니 달리 나중에 나바타고서 훨씬 다시는 그 나중에 나바타고서 좀 손주는 뭐추가 다 총리가 갔다거든 내가 총리가 통통 됐다고서 웹주기 달리 나초 정말 냠기 비진 조주가 지금 너무 리스크가 다 너무 그랬다니까 당하는 있다고 좀 손나 다 사차 단위 지도나리 단위 마원나라 사천단이 사천단이 지도리 다스테나 사천단은 살롱 숑게 오늘 마원나라 사천단의 기구는 지금 생겼다 리스크가 다 오고 좀 손주지나는 그 지금 환주기 연구 강화 컨설팅 등다른데 사천 장바스미다리 근데 좀 마스터 등진나라도 직접 많이 그런 그 상내 용도리 그런 그 상내나요 상내가 나가 좀 그런 데 리고가 시르주가 토마가 등성따라 연나는 게 다 오고 좀 손주나 토마시라 사천 장바스미다리 리고 사트마이 시라 지금 파일럿이 그 연구는 그 나스과 그 30만 원 등다리 다 리스크가 리노 다 점지진난다 또 점지 전부 말자 가스타르자 인더 랑그 니테닌 단작도는 내가 그런 거 리스크 터가인 있는 데다 같은 게 있는데 그 리움으로 고름자도 근데 봐도 못 그래야
0: 아리리리 아리리 과든지 아 다주 저런 게 손지나 랑그 로탄 팀원의 탈신이 라는 그 리시킹이 태진난 자 그런 그 리스크가 간디 당어죠 니니 탈라 담과 요과이 니다 등 다르고 인지나 다 다른 인지나 랑그 리시킹도 탁자니 맞을 아 디 한친나 그저 다급 그 소자 제문 다신 거는 그 소쪽 당 앞에 특치 너무 그 리식 그 나든도 탁가쇼 탑거니 아 너무 그 총리라나 캘리그 람칸데 아는 게 지금 좀지가 요과리 블랑요니 너무 되더나 소쪽 남바도 그 렌슨 되냐 거는 그 소쪽 남바도 손지나 랑랑 소자 제문 더니 다신이 시라구나 다 건조지나 지 자급 그 정식고 샤와 요과리라 탑나 하정 그 여보리 때문에 양 너무 그 캘리라 총리가 이탈라 소르다리 나는 그 소중리 이 냠뇽즈리도 손조이 딜링이 탈라 처르타리 나마슈지메가 다그초 처르타마에 다든 샤와강즈기 나라 처르타마에 르근조 손지즈 후이므스기 디양가다 조 다데는 그 그쇼 흑섬된 친구 고런 그 냠뇽 갑다에 군노 데브진트 정마근 딩이 테조라 양삼로리 땅주 딘손이 하진 것까 셴보리 대한진나 다 제런 그 지금 마웅와 그 가슈그라 양나 베기 그 찬도조 다 제런 그 삼로 치기 땅기요 너종이 탈라 갑다즈가 통통리나
1: ой анда та нита та мама нара та тэр лиска лиска кандан казулина та лунда музга лиун да оркшира шанган жамна лика маз вчар дира лика маз чили жанга жерди та ямсын цоче гори лиска лиска кандан казулина лиска дан гочум чи чочун та майн та гочум жи лиха гори та анда чигде жи та лиска го лиска та камо та гем сынган гарани ка мама капшул нан да та картон тен лиска лигун ондар кан гонин амар кучар дима айда ден та шап саранда тигу че та тан жута тонок цул гори та нита та тели ченга чинэ зону та та лонгин чарже гэрга гонтонд гал хобжон кала кансын гэдэм сэж чиг капшу тара раник гэ цанкам кори гэдэм тэнэра яна чин кам та тана яна ясу гом си том тэнэ гэ ая чиг цонли гэ коркури зажура ти лакан та жани мс тинэ тэ ти чул маа тэнэ дари дини тэнэ чи ба пара яна чиг цумба маа зэ ийжу та ямсын гэ хцу на дури то стартин лишка кандан казлина маа гэ пиджини тэгэн дини тэнэ зууда гасан тэнэн гэн ицундара маавага хүнжинэ кэрдэ чигэн пишу перимдар газу кала гасанд гэсэн юм аа мөн нээдэг ин дэргэн дэц кала гасанд итэм жожима гас гас гос гэсэн тон жожима гэн ийн гастрэ чи гос гэдэг хүчлийн ичүг тумагын гони амар гутаг гүн чарж тэ ё тона толгон дэ брэ кала гасанд шун жулака
0: ཁྱི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而且在那个三个兰吉的那个连城的那个去那他人罗马个历史当里古萨尔贝兹也让人得到这个不给他的从那种帮助真才有小人的抗当从那种这个那种实际团结是萨尔贝才有小人的抗那个干净吧啊可是老师们年轻的个阶段习惯对他的可能给老者前门他的生意学了送意啊当然个是个学习他的历史那样的 从里开里拉所管定义他拉让人给这个麻烦一弄你学会娘娘给你谈的你也请你看那把做卡不大这个忙不理那里这当然就打打龙村进来用卡上的那个我的样那打这个电巴个能得拉或者前目个所中那把从村进来让人给所不扎等样那让人给切里 啊，你给谈的你，他是你学了那个大学做过当的用的，那个历史，用大学做过当的小学工资个职级，那所属你他拉上路当过那个，搞通的么子，考个的，你给那个人成绩当个些，大学老马个历史当，你过三辈子，老乡的他有做过这个道理，你能得了啊？去他可是我老师们认亲。 嗯，对，人家那个是讲的道理，那是可能个人个历史里那样的，或者全部他是你写了用的那个，从里人地那么开始个那个，娘娘个那肯定也听也看那把做，看不到的那地讲个，或者那把从从你那了，那个是做个当个写了用的，啊，但历史个那段的七个特殊记忆的所属你他了，啊，就三路人的当过那个，或者那把做个。 다총리와양의켈리완더더더그냠뇽더조어소중리인데좀선진한하정그가챔보리 현재는그조소중망아즈건선진나랑랑그파인나 랑그 켈리인 사르톨레코논더그쇼크지그파이그통콩위출레지간자리오근더중이탈양즈게즈지나저존데선진나라하정그가챔보리 이젠그 조다 혼조지나 켈리와 냠뇽진 영나 그렇게 총지 로망아 잠누가 냠뇽 요니 너무 그렇게 냠뇽 쟁그 길긴 망아 그 다 쳐서 그 총리 그 냠뇽 더서 저런 그 뜨게 그 섭종리 조 코난바 그 그가 큰 더서 저런 그 섭종리 조 더서서 인지나는 그 런겐 손지나 셔르 시도 같은 거 용의 켈리라 총리 인텐데 그 저따리 특급다 조 더서 인지나 하장 그가 챔버다 그치 ཁྱི ཕྱད མ ཡེད དང ན ཤ བ གང ཟི གི ན ར དང གོ སོམ ཇོ ཧ ཅང གི ཤ ག ན རེད དེ ཅན གི ད ཚོར ད རེད ཇོན དེ ཧ ཅང གི ག ཆེན པོ རེད ལ 조반한바티나다양티츠가 응거되는 그 렌츠는 그 참바 동호소송 퀴지 역시 알랑 그 참반 더 레시 그 참일라 슈닉쇼 로링 담비 당가 그 참반 디나가시 조일

야 조반아바 카프톤디 히르크 당친들로르 강 진전도 비도보다데요 나디 다타니도 티거든 지그슴 이거 섬든 나탕 티거든 지그슴 이거 섬든 티거르킬마 카브르코라 렌선다건 건전바라 태통화 참마거 제저거 카브라귀요 나 되는 글로는 냄비 당가 그 3반 니낭네 양녀리 저와 나리 고브기 달리 저한테 렌토츠 다르 팀디 그 샤르간 부주이 저와 나올엔 토송나 샤르간 동라 저와 젤엔 토송나 샤르간 응녀 저와 스말엔 토송나 샤르간 선바지요 이나기 졸로는 냄비 당가 그 킬름데 시긴도는 큰 그 조보나 바거 하진 특급 된치 득습니 그 섬든 나당 특급 된치 득습니 그 섬든 특급 된치 득습니 그 나섬 특지 그 킬마 카프레오나 좋아

레조브 남바 다롱 디슬 담즌 디슬 담즌 이나그 주린 센나가 다롱 촉부드가 치크 카프른데 네리 탑크 가르마츠 담바요 그 가르마츠 담바 그나 주 저 안간디 렌타비 츠고

0: 레그줄엔 센디나가 시그나 가진 특급된 직접습니까 섬든 능아든 특급된 직접습니까 섬든 특급된 직접습니까 능학섬 특지가 이렇게 막 카프리온 거고 특급된 직접습니까 섬든 능아 특급된 직접습니까 섬든 특급된 직접습니까 능학섬 특 야 로봇 저디 뭐이나 왜 아, 고거. 왜? 아, 고거, 조포.
1: 고거.
0: 저 때는, 다스터가 지금 마사기야. 가쁘게, 다스터가 지금 마사기. 난 이 사우 지금 고기야. 아, 고거. 아리 조금 남아가지고 카퍼트한테 떠나요. 다트가라도 샤사, 다트가라도 저기도 담보인사, 어쩐다 메사, 또뭐그 카퍼트한테 나한테 그가 전부를 줄로는 재미 당가게 잠반 니나가 조금 뭔가 시금 맡아놓고 쟁거, 양 다트가라도 뭐 사니 카퍼트.

0: 야디나기 도보드가 치크 카프는 내리 야 도보초 데모이나 왜 왜 도보초 데모이나
1: 치크 카프는 내리

1: 그래 지 아, 아 샤메완트 따뜻한 송도 티티나티 샤메완트 따뜻한 인 인나 촌르나 인나 촌르 체르가 촌르나 샤메완트 따뜻한 대피 흩도던 성지스 삼지 흩도지 가겠다 대지리 죽네 대지리 죽네 티테케다 촌르나 무시티 우꾼 말이야 다바이 우꾼 말이야 성지스 삼지 시스마 우리 말이야 따로 요주 쳐도 오늘이야 고 삼지 오늘 철근 공호되나 아랑톤톤이야가 탐제라 욕하더래. 티치카 욕구나. 네, 제 무슨 티칼 호소 동고모. 자룽게 데키가 가고 못해 동고 송할 호종이 나다. 고독 진토 주느는. 자룽게 데키면 고독 진토 주느는 말이야. 저기 쓰고 못해 동고 송할 처못이 나야 야란 주느는 말이야. 티 구할엔 티는 말이야. 무슨 티칼 호소 동고모 찰슬 호스까. 아 챵스 기겐거 무저 뜨칼 호토토고 테도 코테 드헨 던 제나 타피스 마스 샹체체 산제 시스 마스 거 휘 토니 따지르데 나 휘 토니 따지르데 티타코 우도 나몽 거 마도 고카드나라 파 제바가 츠케 휴 휴이나라 파 손데 코이나 쪼코 무시제 토고노 얀체가 삼바티 테남샤 또 랑네 폰체 부고 제마토 제나 노 파티사제오 마자 Allah kardon tanga no patiza de on mare kugata te jem pentara no patiza de on mare Allah kardon tanga no patiza de on mare lucho aranga ti te zankan ga kanza aranga ke jela no pa chevi chaje de chriya chaje na kanse jaisi na la thiwai jintang temsho ge wa ka ga ja soka ke chi tinjon ti se zener jaisi na la chonse sanhwa na la ni ma sho pulong mu guge ukte te ga Tita-tiga, pu-lang-tang-na-tang-na-re. Kan-sha-jia-si-na-na, thi-wa-yi, jim-tang-chim-shung-gi-wa-ka-wa-ja. Ni-ti-shu-ma-ri-ya, shi-wa-chit-tuk-du-ma-ri-ya. Ka-wa-ja, ka-wa-shi-wa, mu-chi-mu-du-cha-ra. Tu-ka-wa-ja-ga-ra-nga, jim-ba-tang-no, tsir-tun-song-no, zo-pa-go-no-gu-ga, gi-sa-tam-chang-yun-yu-ga-ta-na-re. シャンツサウカチガチワシナチワグノンドトネマゴアニャンツタナチワシノウヤンガジュジェルパタツヒンドタウイナアニャンツタノウインジェライインジェマレオティヘタアルカゲトタタアルカゲアランガオドネムシジェンドゥウンドヒティエジェナラムチチュクメクチワメトネチワメトナドモシェニウノマレ ndi khunde ndere kendo khu ka kendo de ka ka kha kha de cheni uchina ta se ji ma mu cheni me tsone me tsone ta ti ta che zo tsone de chig ma gu ne ra ke mai se ni me na me li khuna tsone de no ti de khu ti ji ye tsone ta ta mu wa ta wa ti ngung gu ke ti shi nu kung ge kyo ge ta ji na ti ndu ke me se gu wa ta ta ge nya pe ge je mu ti 시는 근거 개화가 따지나 이치 개화 아메리카 개화 일본 개화 아 타나 알바 개화 근거 뛰나 흔디다 된 거 뭐 뜻다 세지 말해 그 무슨노티 진천도 내야 뛰나다 남은 거를 만든 거 가야 하는데 지금 부치고 송 거기 뛰나 지금 부치고 아 안에나야 요치라 그거다 롱체랜제 맞은 거야 근데 요치는 도까 아 윤진 네 지름부치가 된 축과 몰랑 건 고나까 지름부치가 손이 인조를 들리도 추어 사차 그냥 뜬 거 송근한테 어떻게 될까 아 지름부치가 사차 그냥 뜬 거 송근한테 트라랑스가 놓대대 근데 송하고다 그냥 뜬 타고 추어 뒤에 뛰다 말이야 아 제끌게 쳐봐도 그 송든데 근데 스파스 몇 개나 이제 적더라든로 아 제끌게 쳐봐도 슐루카 치우까 shu yu chu khulu ka nyu ka nyu ri je ka te che ba ga thu na ta di chu mo leng go gu na khulu ka nyu nu ting ga de ku ba de ting ga de
0: si den ji san kun zhou bu nan ba tang di che che lin chen shtong chim de ni ju le chen di zom zhi ba wan di chu tang zom zhi gan ka ba che rang zha hi sta ke ba shi lu che chu sta ke ba a ng zhi che rang gen che chi nian ba gua zhen qi da de mo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 나제라
2: 대친 나제라
3: 야한다 지금 그즈모알 한지 다든 찬치 나임거 삼코남바 디다르탱 남바시 삼지 농진반다이나 소프트맨 정도년 팅킹 워크홀롱 팅그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친 세리 라진단들 개버 개와가 젠딩가 나나 니와가 일르니인 다르타 카르트 줄린 단드라 심크니나 댄시가 응르트가 나와 글라반 거트그라 글마 메스니치니가인 삼이 가스나로

Harongi tiyanya ba zaga mi ni erse her ngadi na zi.

오리고스 아롱이 칼라이 응아리나라이 일능이 칼라이 응아리 중아열라리나스 하론더토게송자가주그체르마니앙이심타피자가시그슴안사야안조스 하롱이 끼엔드그면 사간국 셰가안조가지르사야가미투사바이너스 하롱이 칼라이야가리나 알라이일능이 칼라이야가디친토가리너스 하론더디체부자가요퉁어고호셰니앙이츠브드미사간국 어드가안조스 하롱아클냐안차자가미투사바이너스

这个现在是，阿罗阿家中午那个的，左右我那拉这个现在不着我下这个做啥呢？打算现在是，阿罗接下阿婆的个阿我那么就着过年送我着个大窝的那苦着过年，阿罗让阿爹中午个他妈送我么？阿让阿爹中午的阿那个吃这个现在是。 하루가 세우 잠대 소용은 놀아 쓰고 있는 게 세로 어르고 쓰고 있는 게 소자 놀아 쓰고 있는 게

Ah, sa la la ho go.

Aro yin ge yan

0: 오리고스 하루 땅암 드시고 영어스 잠은 자고 땅을 세무 영어 주사요 노요야스 하루 땅암 와크르 영어 카츠문 자고 땅은 절로 영어 주사안 토로요야스 하루 땅암 합성자가 지금은 자고 땅은 성아와 영어 주사안 튼어요야스
1: 하루 하루 야 나의 나고 야 나의 응어로디 영응아 유능이 듣는 거군 나의 일하고노 뜨게 끓고 나의 날주고 나의 영어로노 너응우 끓여줘 구인 날주고 나의

아사르다 호고 나로고 레디라

아사르라 호고 지샤마 질르세

아사라다 호고 영아로고 샤르샤모

Tung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게 쳇
1: 아림든 슈그메타 쳇비 예신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게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게르크 렌츠나 갸르통 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게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론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알랑흐 단슴게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 la nyerni deng karma simchin ni, dicu la nyersim war, sarangir nyamju gu chashtung shajay yin.
5: Sornin washkil gomchin.
6: Tsomun woshkila longchun.
5: Sarangir nyamzhu.
2: Dicula nyersim ni, dicula nyersim deng karma ngarni war. Dichina seri lenchun shtongji yin. Nyamkunamba, tsormun yangzhu nyanchun keng woshkila longchun ki, nyanshavi lenchun hwanda tangcharsung, kelchi nyambar guajanchi.

0: 中央民望关切龙天裂空仪，中央民望关切龙天裂空仪。他的你，三九零年代列阵数据退休仪。
1: 생일이 예공감사 샴라 선교를 염라리 전시구인 탱디 선교를 기능 된소니 시진핑기 등수 종이 지도시에 뼈당보다 니바 비중 준비 집에 고르다 교련인도 균제체디 사르지 댄시닝배 구유토 퇴럽 다르비 동배 교련 대구의 시바 슈주고로 리장기 근의의 종리타 하사시댄기 종리 로코리의 종리 몽구의기 종리 해산기 종리제 카소스로 제체남의 고르소이 샴라팅디선규르기낭둔십드남세로나디글레군네베베네즈중국중央당기로규타체대익제심주칸기종디체비시진핑기등수송종지두뷰당보다니버티니두중央체대익제비준칸기비준치바타개용소진비치바시당기속진조개베소순투로듄시진핑기속신앙외당중央기 유린세균체비마크세링로기세당강자식소균체규타 유린 세균 제비 마크스 링로기 세단 지다르 조균 체규 퇴럽기 심주 체시 개선을 미토 도시 사바탄 공부 사바 특주 사바시 럽단 신부 등비 시진핑기 당 조균기 공부 주부시 시진핑기 당 조균기 공부니 시진핑기 퇴럽 사비 중국 체규 등비 지소 링로 공부 주부지 개선식 인시 디 마크스 링로기 당 조균기 중로 공부 동치 사르디 정신기 리기 개선 표유비 当他结合多皮的狗肉啊我们有一个推荐他普及组织推荐开心的鱼习近平给登组公别军抗敌马克思人路给策略人别雄路引不他早啊中华以普通随军人的套促嘛推荐三百了乔永年当年用些别乐心老年吹所用雄话接应别老年给蒙西电不他人别雄路给控西什么电别推荐三百当组用了雄路压别作为基层学员
2: 习近平给党组公布的陆军团、铁军、穷军这些团招募预备，国以公别马拉进预备，推入三百党组用给拉练公别作战锻炼，远见没把了，配送几所团公别组织。习近平给党组松松集团部党部党那边能，陆军习近平给年度中年领导出级问题，年度你资助率到你别把的给党组用国给去开些活动，去西三儿俱乐部松松队一部
1: 대다두주기고름다르좀디세유진견돔니슈타송시세시송좀조변링시소좀이야당조미니유송좀카지용자소배팅당부인신태낭뷰당부로니동종니류다오조기번니니동조개류다오조배파르기송좀시주시조두유바타뷰니바라니동조개류다오듀번니니동니쯔조류다오니베파르기송좀응업중응어조두유바시 习近平给登组公布陆军团六连特勤协军的名额团列勤队合学生，党员给七十一连给开进行。习近平给登组松总集团部党部部长准备接不的，该级党员团列级把马总建立马总六部团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部长马总六 当中央党中央党代表陆续扩团结预备，党用其丁克尼基特区人间给团员阿拉伯多托巴他，宋九尼他几多托巴了结巴，托得巴尔松土、三木塔、切普西、恰巨杰给团，陆军习近平给苏西南为党中央党，在对解决用外军用结巴。
2: 让到俺习近平给登组广播接地，党组用了全国党官的动画，这些特别拖沓，且得特别点点了点点，却用呢党年用的来点卡了，他们真也不行吧？罗杰党前部党托他们党党达了党批给那些啥吧军械没法对吧？罗森积极给党团一个比一下下点托杨州投票了官的动画接一天，去年开心点有。第二个问题，别问你去。 西柏坡尼党中央局中国用金州东部区九铁中心轨道抗议。

0: 디가라 당 중앙 다 루드 마우즈 동기 유기 지금 좀 라괴도 나왔다. 사실 개용기 개가 토바르 좁뉘 나왔다. 티네 중국 사바 운이휴. 루드 마우즈 동기 네바르도 자괴바 니기 공부 개진되 나휴. 지급 주지 시진핑기 당 용기 루드츠 네바르도 자괴바 니기 공부 섬어 균체 메바라 롭종타 관련바타. 토토 바르 숨토 킹균 섬네타. 各界别区五月托电区陆基新界级孟级团队桥主地民孟级让这当了一个两百趟让这当了崔干五月错贴心月百趟贴着月别一个体的连亚国行动地让这当给我南亚米月罗百趟让这三期希望南亚卡多米月罗七个月的两月 中国共产党五年龙家塘居民阿国罗瓦电车修别目的增加了 통매 섬균타 겐지로라 덴보르니니 게다르기 강큐르보르 등규 지지발리 디리 교주기 인급 균지제니 사르지 딘신잉베 쿠이 타르게 용비 드럽기 교쇼라 렌데쿠시바 동베쇼 유힘 시바포이 중국 중앙 내유닝베 중앙 무위기 먹덥 강도 유급 사가마부시낭 카바르직타 사타니 조세 굽디제 숨레메베 디가라 점린토기 구동강 충슈시 주기휴 龙地就拉给空当中央给地格了辽沈塔淮海平津界给预计进步松了归东南年中国撒巴乌尼巴拉蒙西定月大家许诺罗马塔当月列界把波尔先行清亚行就康塔罗布雄切瓦的永年西外波罗居居地通面森顿给预估的西都这个月中央蒙卫给蒙德康年陈苏康给进康行不停止西都列个地格了米措给更月 三七四七地定图当给各地别中央仓村制作定义不错行陆地毛泽东给当用了聂巴尔都吃过把你写别别个对那么谈毕竟图有追巴尔做过写别退了别别着查不查约西北坡陈苏康提着罗斯比给我的话李亚会议西北坡以九连别宁都提着也不谈军人也不写军人按最坚持 按照这些阶段军线没把的三对七八谈这么看能不知谈一个外中扎坦年中南加入所切的蒙不接替陆军给登局提为孙杨推不谈提为推外谈指望用我的七星预计送去今日年度交通略道顿罢了集结主席习近平给西北坡主德西门能够罗家年给民兵运局的七八年 中华民族家的乐不起中国普通永久的区别罢了俺说讲究给冷不托决心越不谈俺是讲究决心越起年数能越习近平给国际列级把永座谈当运用给民马给让人当了一个两把谈让人当给崔干不那错特性越不谈特征越别一个的提了连也不行的不念培训给重点性特别别尊切归习总越 俺据罗拉电波的年龄母体别的奇怪西北坡以三十七天空的空别给闺女所用的重视他的给那么三百多月陆续团队的都不需要引起把三十五年四北庄重出了重视的老百姓王亚美以成为天空军的行若行平给预算西村电信的热浪送给予
1: 公司加入过退格数重组平面区预示对面特殊那么了进别彭人忙别热浪的大家艰难捐借这给他是三百十多对新月王亚美以大家拉到月别热浪为了去呢冷的恰日年过了五九一开三十个月把他恰日之前的这一个月金山日之谈听对这只阿加拉去念图金追明追起学徒他们才把提艰难所见月把他艰难中南月把他写月 北昌重塑党支部书记重塑五连级主任冯红军给我这些罢了北昌重塑了孟金准康决策团团支三个陆队从团给电视我在电视所给电团里南站军学生有请重民罗的拥抱国的青年来给我谈重塑杨迪给罗的拥抱国的青年来给月经我这脑谈共计俺最早重塑团起来玩了两年七八句 三十七月五日的公平当天，八面团的公平了规制结余。第一，芒索南金山给国家的领袖突破了结余了，芒索给拥抱疆土的新局。社交庄重给的郑定宗，他原庄重区同福日典行日了，但把日日特别我才随不同了，出具西湖级别，给啥的也不用新局。
0: 로 김내 디가르 요나 까마 싱을레 고르게 메베 김상기 고사라 용법 사 토게 도지 쉐유 빙산타 정딩 유세 시자정 총결기 유린기 남베 통해 뷰세 토에 공비라 군디 동신유 총기 용기 변주 지보로 댐피 최판리 지르니 돈이 쟁을류 서귀 키운기 지린타 고로 통주로 개동 초기 응업중 아지타 치와 듄신유 갱외 면제타 튜사베 록두 체진 팅럽 사자 팅럽 총튼 요송 기공소 긴전기 척지 인배 튼례 교소 진보가 균퇴왕 돕시를 심부타 락랭외라 디니 서지 디시 인배 구 타르게 용외 교글랭 표유 중국 중앙 당기 롭다 계급 시진 롭린 천이지부강 특주 천이지배 롭주 강기 기근 진모와 하우동기 시발포 예닝돕니 중국 공제 당기 로자 비탑 지배 자치 삼배 균노를 인라 대대원이 킹중 섬내타 가제 비탑 특수 체표바 개가 련표바 제인 디니 랑리당기 튀럽레 총계 돕니 가제 등규 제도비 삼배 시단이라 티베양 튀럽 사바르 교주별 남부로 야구 교토비 시제 삼배 제도인 만주 망기 제도 인비 통민 섬뒤 댄송 제바타 레네토 강바 댄부주바 랑겐 성급 제바 락랭을 디니 튀럽기 견지르 련지 제구 시발포 인닝도기 벽의호 튀럽사베 예교림비추 강사라 메게 사쇼카기 배덥시베 버리지유 단대중규 주진지소 균용리 준심바탐 점리토 시균치슈기 롭수마라타 지소 긴소마라 메주 최대마라제 준심바 벤조르지보로 콜라시뷰 앙니바르네바 미마 동주르망뷰 통매섬듄타 겐지 로라덴보르니니 지소링로 팅럽젠기 계급돕진 균용리 주진치베 강암사베토 모튜니 튀럽사베 퓨충기 죽련 딥신규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계시지급강의 종리 리창기 진슈송님 다련토 중국의 피임니 예도니 지조류 열두 다워스 링디라 쇼비 게니의 종리 우리바탄 하사스댕기 종리 베기제노포 로코리의 종리 지민시 몽괴지 종리 우시알르 黑山기 종리 스바이지제탄 제재낭규 리창기 年朗路先生 主席习近平谈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民国级别特区今年计划中国党结构 我们在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国的中 지구 지기 유지 송유시 백진우 보단 지뢰 능급 리창기 중국 초기 하사스네 초타 변조 뉴송타 뉴교 델리 냠제 냠투 미슈링네소 캡군기 냠레 띵섭도 당토 라단진네 중국타 하사스텐기 레왕직튼 소바 준두유 초니비 당토 중국타 에시아 위마 상하이 냠레 직수소기 중심당 튠주르 쇼디 탐습 치괴 시송기부시 백진우 보이 지금 미비 조다기 하사스텐타 중국 저와 소된기 로숨주 사바 레바라 니진앙유 하사스텐 초기 규지 남지 냠준 개념례 중심화 중국 초타 배조 뉴송타 미시링의 개공 개념례 띵섭도 동도 유치송 유시 지민시타 지진능급 리창기 중국 초기 로코르야 초타 첩시티 편수 이치 제배 멍시 띵부동화타 뉴송타 록진 시수 미시링의 소 개공 개념례 띵섭도 동화 고인남비 아시아탄 시디교수 시미구이기 변조수용라 군디동화 제기 콜라시비 튜니제다타 코주제다기 대자 딘링용으로 성경 진두 유지송교시 지민시이 로코리아 조기 중국쇼다 냠토 예금유비 조다 기시된 계신 등교 약부 제디 변조 뉴송타 토사르락세 미슈링에서 캡콘기 냠리 갸지르 동화탐 정말 냠리라 중력 약바 서구다 계지시

0: 杨小超一浪月，对面是送给对面托盘国的纪念学生月。从头到头，他同只有国天给出席的出席节约。第二个问题被问的是，谁主要搞就是被给用文员联合、军联文员联合给从头听就等吧，情绪松一点啊，做了，毕竟都错过错误不谈。
1: 从头到头，比赛头的配件太用它，变成了军队军长配件它，即使军用的也要用了，军队动画的目的，全面是力量的。中国中央七十九届军务，改用四十九届主席王沪宁去，故此从头做就难了它。中国中央七十九届军务，解释几个行业总理宣布，定学向电学大了，从头的学不它，只你学也难学。王沪宁去做军松些能够，中共革命学别中仓总制作听西北托。 比赛托也配给了军队东局的龙安山区七个中央别生区，边角塔几所配给解决着错误了，点给签约不谈。配给给都是三百七十三星，杨塔吧，军用阶级管理拉达的前提，边角军队昂建军昂配给他，几所军用的也要军用了，军队东局别浪就等于。借用四周军队文员天刚给公民习近平给第六十三届中国开学典礼几所领路及广播组织都协助他用他。
0: 中共革命学别中仓总制作听西北特区规制团军领点七八，中共中央给龙安山给七个中央别推个级，编组团几所配给的团别责任区规团特区七个了命令，全面司令丁色团特区区别扩大起的，比赛团配给了点点，中国南北第六舰了军队东起，全部给文件团都需给给忙集体下国一些点月。丁学祥给聂学能。
1: 中共作战局别把作战，陆军习近平给苏西南北中国中央去，都是三百团、三六三百，特区三百十不等人不等于不谈。比赛团配给了军队东局的，让给编组团几所配给给决定所有的局。根据给冷不三百团，二百多团配给东北连根安塘部的空投也不去不谈。罗定局命令，比赛团配给了军队东华，几所领路停车间给我也不谈，拉贼给蒙西点都东华。
0: 越不谈对内，比赛的团结领袖配给动画，配给给南部三百用牛的对吧？保密天用配给了，军队点的动画机器的，比赛团配给给六十三百军械没把它对过。芒村第三七路东局没有做了几年，密码芒村给卡斯轨道塔，刚一起话，甚至一起话，如果起话这个年段，他就也不接的，配给给中间的，除非标杆的过过。
1: 巧用的就是定时不动话谈，出色头为广播接接切入动画，配给给归属谈，几所给选手，军械没把它切入动轨。配给谈底下解决了下个月解决，他用接的，所内结棍给人家我用过谈，人生女的接的，比赛头为配给谈，出色头为底下人人归礼物用着，我用着了下个月些点月。故此从头托，给用四周给只有七点五元两港给。
0: 罗布斯坦参加西单面的阶级配给了习近平军队当年，过了西部修建点边罗布斯坦的塔，成立点点西单面的点点阶级准备塔，小巨塔农具给团队娘们了兄弟姐妹，配给给南部三部地区的军队动画，广东塔香港澳门界库布钦北区给，比赛头为团结了配给了军队动画。 牛从三对配件用我的工地当天，牛从多片结构组装雕塑动画。人类给新疆了数据电话谈，中华美丽集团所被都是电动动画所一天，都是结果比较高的年岁年少的参与。给用四周集中去宣布谈，重启结束王东峰所给至于出席的三只谈年少能源。第二个问题被问的是，结构集中去宣布韩正给参与苏宁北京图。
1: 俄罗斯方面总统宣布马上抵赖他接替任务时，韩正给主席习近平给中国党俄罗斯方面接话了，参与通勤南巡月。他略道说了，俺当年主席习近平给公安党内训练，给让他连图。中国党俄罗斯方面给个给，去年我用天刚给仓松传说听过不作用宣布了，第二岸立足中原。去年不给个你为做大给西段开进俺这边团队也不去不谈。 七十一天，编组一起去修建了动画。我年了两年了，兄弟也不接机，传说也从这团队用去了，别人特别忙，团队了工地动工。中国团俄罗斯方面，不是的，几个团，几个秘书组别空多一百千天，各级热烈特色不缺的，推木托，各级编组团，就用推上的东西，给咱这边女吧，准备接过一些送一不是。马上地来一。
0: 어블리가 홈에 톡도 바로 송투 중국 초단 칩시티 변주의 시 습도 동화 탐 니페 냠리 습도 동화 캡콘 카기 종원라 군디 동화 지기티 담바 튼도 니르신유 어블리가 홈에 중국 지기 시주 로딘 규르밍앙 라렌다로 탐 중국 초단 튐모토 변주의 계급 유비조다 기시튼 모투 튼규 야부치바 탐 변주의 대비 개변 송균 지바라 로딘 규르밍앙 갑교를 시바 정말 개봉 기념례라 흉흉격과 제기 계급 예비 퇴럽사배 교용 특주 념례 롯데제와 지습 지대도 주주로 군디 동두 유지송유버시 생글랭기 공세선 교리년주 쇼겐 댄제원계기 리생 경고난기 더세리나시
2: 미미다지기 안주 랑바라 주기지
3: 미미부지기 안주 러브 주기지
2: 초초대지기 안주 초주 렘바르치
3: 각도 유비 지중이 모티 신세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리미 저원이 냠지 덴데 양세시키
2: 서초 강시키 유티 미남 경워치
3: 미리카키 등지 야제다 퇴몽 두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여완 내서 제이